底线停热操作。服务热线是集中供热沿西供热西部热力区域24小时服务热线是2500114，2500114。

0: 选这首《原谅》，接下来先安排下一首歌。
1: 下一首歌，
0: 我也忘记了。
1: 看这首歌偏爱
0: 啊，偏爱，来来来。

准备好了吗？这一刻，让我们追随新的方向。914

每一次跌倒，每一次坚持，都会化作属于自己的勋章，见证一路的成长，不惧质疑，向着目标奔赴。接下来收听。

0: 午十点半，不做中年油腻男，只做每天八杯水的小鲜肉。
1: 每一秒送澎湃 FM 91.4延吉综合。

在这个世界相遇，来自于动画《大鱼海棠》的主题曲。此曲想要表达的是，世间所有相逢都是一场难得的际遇。

人生本就是一场漫长远行，风雨兼程奔赴前路，始终心怀一份笃定，相信所有的坚持终会有回响。

中，忽冷忽热让人带动，妄想你还会关心我，会真的心疼我，懒得谎言变了态度。

人家这些老教授们好像是不太服他们啊，不太服他们，甚至说的啊，就是不认为是他们是怎么样的啊。

听众 ，FM 91.4延吉综合广播汉语节目播出到此结束，感谢您的收听，稍后请您继续收听 FM 91.4延吉综合广播朝鲜语节目，再见。

안녕하십니까? 밝고 아름다운 세상을 함께 만들어가는 연길 종합방송 조선업 방송입니다. 저의 방송은 FM 91.4MHz로 매일 점심 12시 55분부터 저녁 9시 30분까지 청취자 여러분들과 함께하게 됩니다. 오늘도 저의 방송과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0: 안녕하십니까? 연결 뉴스입니다. 오늘은 2026년 9월 17일 목요일, 음력으로는 병모년 8월 초일입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2026년 국가통영언어문자 보급선전주 개막식이 우리시에서 열렸습니다. 2026년 연결시 전국과학보급홀이 가동되는 바 1년의 과학기술주제 활동이 륙속 펼쳐지게 됩니다. 우리시에서 658.6만 원에 달하는 세차 소비 보조금을 투입해 시민들에게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아래에 상세한 내용을 전해드리겠습니다.
1: 9월 14일 2026년 국가통영언어문자보급선전주 개막식이 우리시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행사는 새로 수정된 중화민공화국 국가통영언어문자법이 정식 실시된 후 처음으로 열리는 보급선전 주제로서 주제는 법에 따라 국가통영언어문자를 보급하고 강국 건설의 새 여정을 향해 분투하자입니다. 교육부 당조석이고 부장이며 전국 보급 선전주 지도소조 조장인 회진봉, 길림성 당위 부석이며 성장인 호옥정이 참석해 축사를 했습니다. 전국인대 교육과학문화위생위원회 부주임위원 전학군, 전국 분열연합회 서기처 서기이며 당조 성원인 송리가 활동에 참석해 발언했습니다. 교육부 당조 성원이고 부부장이며 전국 보급 선전주 지도소조 부조장인 이모군이 활동을 사회했습니다. 성당위 상무위원이며 주당위 서기인 호가복, 부성장 손간, 성정부 비서장 홍경이 개막식에 참가했습니다. 개막식은 아동합창, 잊을 수 없는 그날과 함께 막을 올린 언어문자 보급 선전주가 전면적으로 막을 올렸습니다. 개막식 기간에는 또 언어가 만가를 적시고 시대가 빛나네, 보급기지 등은 실제와 결부해 다양한 형식의 보급선전 활동을

0: 전개하며 국가통영 언어문자 보급이 깊이 있고 실속 있게 추진되도록 했습니다. 전국 보급 선전주 지도 소조 각 성원 단위, 국가통영 언어문자 사업위원회 관련 위원 단위, 일부 성및 관련 업종 개통 대표, 교육부 관련 사국 단위 책임 동지와 주 지도 일꾼들인 최홍성, 주금성, 석기화, 진공래, 정권이 활동에 참가했습니다.
1: 9월 15일 시인대 상무위원회 보조임 창립군은 시인대 상무위원회 교육과학 문화위생사업위원회 구성인원과 일부 시인대 대표들로 구성된 시찰조를 인솔해 고신기술개혁과 전문화, 정밀화, 특색화, 신기술화 중소기업 육성사업에 대한 전문시찰을 전개하고 좌담회를 소집했습니다. 시찰조는 연변 장백산 인쇄위원회사, 길림 장흥 포장재료위원회사를 찾아 생산과 정과 제품 전시를 현지에서 살펴보고 기업 책임자로부터 기술 연구개발, 시장 경영, 정책 향수 등 상황과 기업이 고신기술기업, 전문화, 정밀화, 특색화, 신기술화 기업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겪고 있는 실제 수요에 대해 요의했습니다. 알아본 데 따르면 2025년까지 우리 시에는 국가급 고신기술기업 44개, 상급 전문화, 정밀화, 특색화, 신기술화 중소기업 19개가 있는 바 2026년에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조담회에서 시찰조는 시찰 상황과 결부해 관련 부문, 기업과 깊이 교류하고 의견과 건의를 제기했으며 다음과 같이 희망했습니다. 단계별 육성 체계를 건전히 하고 전사슬 육성 기업 저장고를 지속적으로 보완하며 동적 서류 작성과 분류별 대책을 실시한다고 했습니다. 공급 및 정부 두 구역 등 부문은 일선에 내려가 방문 봉사를 전개하고 민속특색식품, 인삼대건강 등 2대 산업 집군을 둘러싸고 우수기업을 정밀하게 비축하며 국가급 전문화, 정밀화, 특색화, 신기술화 기업 육성에 전력으로 힘써 기존 기업에 대한 조직관리와 보호를 잘해 자격 상실 등 각종 위험을 예방해야 합니다. 기업의 혁신 주체 지위를 강화하고 산학연 협동 혁신을 침해하며 연변대학 중국과학원 특산연구소에 의탁해 혁신 플랫폼을 구축하고 인삼과 조선족 민속식품이 고급화 방향으로 전환하도록 추진함으로써 과학연구 성과의 착지 전환을 촉진해야 합니다. 요소 보장의 부족점을 보완하고 인재 유치와 양성을 잘하며 해민 기업 정책을 시달하고 고신기술 산업개발구, 공항경제개발구에 의탁해 산업사슬 부대를 보완함으로써 변강 경영 환경을 지속적으로 최적화해야 합니다. 시인대 상무위원회도 감독 직능을 발휘해 조사 연구, 시찰 등 방식으로 정책 시달을 추적하고 기업의 요구를 수집하며 발전 과정의 막힘을 해결해 연결이 변강 지역에서 혁신구 등 고품질 발전의 길을 잘 걸어가도록 힘을 보태게 됩니다.
0: 9월 16일, 2026년 연결시 전국 과학보급을 가동식 및 과학기술 주제 전시관 참관 활동이 연결 1978 예랑예술전람관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활동은 몰입식 상호작용 예술 전시관에 의탁해 디지털 과학기술 플러스 본지 문화를 핵심 매개체로 과학보급, 문화관광 체험, 문화전승과 민족단결 교육을 깊이 융합했습니다. 또한 전통적인 과학보급의 일방향 전달 방식을 타파하고 사람들이 상호작용과 탐색 속에서 과학기술의 매력을 가까이에서 체험하도록 함으로써 전민과학소질 향상을 전면적으로 돕고 청년 연길의 고품질 발전에 과학기술 혁신 동력을 주입했습니다. 과학보급을 기간 우리시는 과학기술혁신대회, 이동과학기술관 순회전시, 과학보급 강좌, 무형문화재 과학기술혁신체험 등 일련의 다양한 활동을 육석 전개해 우수한 과학보급 자원을 군중들의 곁에 전달하고 전사회적으로 과학을 숭상하고 혁신에 용감히 나서는 짙은 분위기를 지속적으로 조성하게 됩니다. 시과학기술협회 시교육국 관련 인원과 전시과학기술교육사업일꾼 과학보급기지 대표들이 활동에 참가했습니다. 북산소학교 부교장 전월은 이번 활동에서 보고 배우고 깨달은 내용을 일상과학교수에 융합시키고 수업 형식을 혁신하며 과학보급 내용을 풍부히 함으로써 아이들이 과학기술 혁신의 오묘함을 적극 탐구하도록 이끌고 학생들이 과학에 대한 흥취와 혁신 사유를 키우도록 적극 떠밀겠다고 했습니다.
1: 9월 11일부터 10월 15일까지 시 정부는 658만 6천 원을 투입해 연성 금빛 가을 자동차 구매 혜민 세차 소비 보조금 활동을 전개하고 정책 혜택으로 자동차 소비 잠재력을 지속적으로 불러일으켜 더 많은 소비자들이 자동차 구매 시대를 누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번 세차

0: 소비보조금 활동은 시 상무국에서 조직 실시하며 우리 시 한도액 이상 자동차 판매 기업에서 승용차를 구매하는 개인 소비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승용차에는 신에너지 자동차가 포함되며 영업용 차량과 중고차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보조표준은 자동차 구매 영수증의 세금 포함 가격에 따라 7개 등급으로 나뉩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3만원에서 5만원 사이 가격의 차량은 한 대당 2천원을 보조하고 5만원에서 10만원 사이 가격의 차량은 한 대당 3천원을 보조하며 10만원에서 15만 사이 가격의 차량은 한 대당 4천원을 보조하고 15만원에서 20만원 사이 가격의 차량은 한 대당 5천원을 보조하며 20만원에서 25만원 사이 가격의 차량은 한 대당 6천원을 보조하고 25만에서 30만원 사이 가격의 차량은 한 대당 7천원을 보조하며 30만원 이상 차량은 한 대당 8천원을 보조하게 됩니다. 소비자는 기업의 우대 정책과 정부 보조금을 중첩해 향수할 수 있습니다. 보조금을 신청할 때 소비자는 실명으로 알리페이에 로그인한 뒤 바로 혜택 미니 프로그램을 검색하고 연성 금빛가을 자동차 구매 혜민 활동란에 들어가 요구에 따라 관련 정보를 작성하고 자료를 업로드한 뒤 심사를 기다리면 됩니다. 보조금은 총액이 소진되면 종료됩니다. 이번 활동에는 모두 38개 자동차 기업이 참가했습니다. 연결시 화양 자동차 판매봉사위원회사 판매고문 강렬한 현재 전부 차종이 모두 연결시 시급 보조금 활동에 참가할 수 있다고 하면서 이번 보조금 소식을 알고 미리 온라인으로 차량을 예약한 고객도 적지 않고 매장을 찾는 고객도 늘어난 바 최근 판매량이 크게 증가했다고 했습니다. 시 상무국은 소비자가 자동차를 구매한 뒤 반드시 연변준에서 차량 구매세를 납부하고 차량 등록을 마쳐야 정부 보조금을 향수할 수 있다고 제시했습니다. 이 밖에 올해 9월 1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활동은 또 중국 석유, 중국 석화, 주유 금액별 할인 등 무대 정책도 함께 실시해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자동차를 구매하고 편안하게 출행하도록 돕고 있습니다.
1: 9월부터 여러 가지 새 규정이 실시되는 바 주택공적금 인출, 출입국 관리, AI 고객 봉사 책임, 쇼폼 드라마 등록 발행 등 여러 방면이 포함됩니다. 주택공적금 규제 완화해 주택임대 인테리어 비용 모두 인출 가능. 주택공적금 관리조례 수정에 관한 공무원의 결정이 9월 20일부터 실시됩니다. 결정은 주택임대료 지불을 위한 주택공적금 인출 문턱 제한을 취소했으며 자가주택 인테리어, 자가주택 물업비 지불 등 인출 상황을 새로 추가했습니다. 대출 심사 기한도 15일에서 10일로 단축했습니다. 출입국 관리 더욱 엄격해져 전신 사기와 불법 취업 방지, 출국 입국 관리에 관한 공무원의 규정이 9월 15일부터 실시됩니다. 경유 전신 사기, 불법 취업 등 위험한 함정을 겨냥해 출국 인원은 출국 신청 사유가 진실하고 합법적이어야 하며 이민 관리 기구의 신원과 신청 사유 확인에 협조해야 한다고 명확히 했습니다. 허위 자료를 제출하거나 허위 진술을 한 경우 이민 관리 기구는 출입국 증명서 발급을 거부하거나 출국을 불허할 권리가 있습니다. 쇼폼 드라마 관리 강화해 등록 공시와 발행 허가 실시. 쇼폼 드라마 발전 관리 방법이 9월 1일부터 실시됐습니다. 방법은 쇼폼 드라마를 투자 금액과 소재 등에 따라 1류, 2류, 3류로 나누고 분류별로 등록 공시와 발행 허가 제도를 실시한다고 규정했습니다. 쇼폼 드라마에서는 국가 안전을 해치거나 민족 역사를 왜곡하고 중화의 우수한 전통 문화를 비방하며 미성년자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는 등 11가지 내용이 포함돼서는 안 됩니다. 또한 인공지능 기술로 생성, 제작한 쇼폼 드라마는 매회 눈에 띄는 위치에 안내 표식을 추가하도록 규정했습니다. MCN 기구 감독 관리 강화해 미성년자 라이브 방송의 금지선 설정, 인터넷 정보 내용 다경로 게시 봉사 관리 규정이 9월 1일부터 실시됐습니다. 규정은 인터넷 정보 내용 다경로 게시 봉사 기구는 만 16세 미만 미성년자에게 인터넷 라이브 방송 게시 관련 봉사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고 명확히 했습니다. 만 16세 이상 미성년자에게 인터넷 라이브 방송 게시 관련 봉사를 제공할 경우 신원 정보를 확인하고 부모 또는 기타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0: 이상 뉴스를 마칩니다. 이 시간 책임 편집의 장선자, 심혈의 거국화, 방송 담당의 김영아 출임이었습니다.
2: 삶이 머무는 곳 연길, 연길의 삶은 어떠할까요?
3: 인파로 붐비는 수상시장에서는 순대, 찰떡 등 전통 음식들이 입맛을 자극합니다.
2: 민석원에서는 조선족 전통 복장의 왕자와 공주가 되어 조선족 전통 가옥에서 이색적인 예의 풍정을 체험합니다.
3: 공룡왕국에서는 백악기 시대로 거슬러가 공룡에 대해 배우고 체험하는 동시에 테마 놀이 공연도 즐깁니다.
2: 곳곳의 감각적인 커피숍에서는 은은한 커피 향 속에서 여유를 느낍니다.
3: 삶이 머무는 곳 연길 직접 체험하고 감수하면서 그 일원이 되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노래 정다운 멜로디 매주 일가. 안녕하십니까? 매주 일가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김상군 작사 김문웅 작곡의 민들레 동산을 허미옥의 노래로 보내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잘못된 인식이라고 합니다. 생고기를 흐르는 수돗물로 직접 씻는 것은 비위생적일 뿐만 아니라 주방의 식품안전 위험 요소입니다. 미국 농업부 USDA, 영국 식품표준국 FSA 등 여러 국가의 식품안전관리기관은 이러한 행위를 모두 반대하고 있습니다. 생고기 표면에는 살모넬라균, 감필로박터, 리스테리아균 등과 같은 다양한 병원성 박테리아가 있을 수 있답니다. 수돗물을 틀어놓고 씻으면 물이 고기 표면에 닿을 때 튀는 물방울이 병원성 세균을 운반해 싱크대 및 주변 지역을 오염시킬 수 있습니다. 또 씻을 수 있으며 씻은 후 조리해야 합니다. 그리고 대야, 싱크대, 조리대를 철저히 세척해 그 첫 번째로 갑자기 현기증이 납니다. 가만히 앉아있거나 걷고 있는데 갑자기 집이 돌아가고 스스로 넘어질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이런 어지럼증은 보통 몇 분이면 괜찮아지지만 하루에 여러 번 나타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회복되면 대수롭지 않게 여기기 쉬우나 이는 바로 후순환계 허혈의 징후입니다. 다음 두 번째로 갑자기 말이 어눌해집니다.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다가 갑자기 말이 어눌해지고 마치 입에 무엇을 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분명히 컵이라고 말하고 싶었는데 물 마시는 거라고 뱉고 몇 분 지나면 다시 나아집니다. 이것을 일시적인 실어증이라고 하며 이는 어느 중추의 허혈 증세입니다. 세 번째로 한 사물이 두 개로 보입니다. 어떤 사람은 전구 하나가 두 개로 보이고 어떤 사람은 눈앞이 카틴을 친 것처럼 갑자기 어두워졌다가 몇 초 만에 회복됩니다. 이것은 안동맥이나 뇌의 후동맥의 혈액 공급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다음 네 번째, 얼굴 한쪽이 인지하지 못합니다. 이는 뇌의 고급 기능이 손상됐다는 뜻입니다. 마지막으로 성격이 갑자기 다른 사람으로 바뀝니다. 원래 온화한 성격의 사람이 갑자기 화를 내고 원래 밝던 사람이 갑자기 침묵하거나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그래하면 칫솔을 컵에 넣는 등 동작의 순서가 혼란스러워지는데 이는 전두엽이나 측두엽 허혈의 신호입니다. 네, 평소 불면증이 시달리는 사람들, 이런 영양소가 부족할 수도 있답니다. 네, 마그네슘에 대해 많은 사람들은 익숙하지 않습니다. 사실 근육활동부터 골격대사, 심혈관 기능, 면역조절까지 할 기간은 6년이었습니다. 그 결과 당뇨병이 없는 건강한 사람의 경우 하루에 마그네슘 100mg을 추가로 섭취하면 불면증 위험이 58% 낮아졌으며 마그네슘 보충은 수면 곤란 또는 조기 각성과 같은 일반적인 수면 문제를 완화하는 데 가장 두드러진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구에서는 천연식품을 통해서든 식이보충제를 통해서든 마그네슘 보충이 수면에 미치는 개선 효과가 거의 비슷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일반인이 일상적인 식단을 통해 안전하고 완만하게 수면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음을 알려줍니다. 그러나 연구는 이런 결론이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알렸습니다. 당뇨병 환자에게 있어 맹목적으로 마그네슘을 보충하는 것은 수면을 개선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 기제에 대해 일부 학자들은 마그네슘 결핍이 뇌의 감마아미노부티르산이라는 신경전달 물질의 감소를 초래하며 이 물질이 신체의 이완 및 수면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생활정보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시간 편집과 진행의 박성국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해피라디오 오늘 이 시간에는 종합 문의 시간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늘 이 시간이면 또 여러분들께 또 다른 즐거움을 주는 시간이죠. 네, 오늘 준비된 내용입니다. 오늘의 좋은 글과 재미나는 서품, 그리고 민간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즐거운 시간 되세요. 네, 먼저 좋은 글 읽어드리겠습니다. 만약과 다음. 지나간 일에 대해서 후회하는 것이야말로 시험 전에 준비를 잘했더라면, 만약에 그때 그 사람을 보내지 않았더라면, 하지만 당신이 습관처럼 쓰는 만약이란 말을 다음에 라는 말로 바꾸어 쓰는 것입니다. 만약 꼭 들어야 할 강의를 듣지 못했다. 기회가 오면 반드시 그 강의를 들을 거야. 절대로 이미 지난 일을 가슴에 담아두지 마세요. 문득 지난 일을 후회하는 마음이 들면 이렇게 말하세요. 다음번엔 그런 바보 같은 행동을 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한다면 과거의 후회로부터 벗어날 수 있으며 동시에 당신의 소중한 시간과 정열을 현실과 미래에 쓸 수 있습니다. 네, 오늘의 좋은 글, 만약과 다음에 함께 했는데요. 네, 이거야말로 역경을 순경으로 만드는 그런 원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참말 논리에 맞는 말이죠. 세상에 후회약은 없습니다. 그리고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 아, 이 말은 실패자에게도 용기를 주는 말이죠. 절대로 실패 차수가 많을수록 좋다는 뜻도 또 아닙니다. 만약을 다음으로 바꾸는 자체가 바로 교훈을 섭취함이죠. 참으로 의미 깊은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네, 잠시 노래 한 곡 보내드립니다.

0: 모남 동료 외동딸을 마음 착하고 손발 부지런한 명넘어 총각에게 같으면
1: 예 가져가시오
0: 하고 선뜻 내

0: 것을 사위가 이번에는 얼굴이 팽팽해가지고 땅벌 냈소듯 한다.
1: 안 됩니다. 장인께서는 왜 우리 집에만 오면 맡겨놓은 물건을 찾아가듯 하려듭니까?
0: 그리고는 발딱 일어나 밖으로 나가더니 쪽지게를 쥐고 나무하러 가보내는 것이었다. 농부는 심중에 만단 서름이 북받쳐 눈물이 글썽글썽했다. 옆에서 이 광경을 본 딸도 제 남편이 행실이 고깝게 여겨졌지만 어쩌는 수가 없었다. 사위가 달갑게 여기지 않은 딸네 집에서 단 하루도 묵기 싫은 농부는 자리를 털고 일어났다. 딸이 놀다 가라고 아무리 만류해도 소용이 없자 눈물을 흘리며 새로 만든 벗은 한 컬레를 꺼내놓았다. 아버지, 추위가 곧 닥치겠는데 이 벗은이라도 가져다 신으세요.
2: 그래도 딸이로구나.
0: 농부는 이렇게 생각하고 벗은을 받아 옆구리에 끼고 딸네 집을 나섰다. 농부가 산준 턱에 올랐을 때였다. 공교롭게도 농부는 나무를 하다가 앉아 쉬고 있는 사위를 만나게 되었는데, 사위는 장인의 옆구리에 버선이 끼인 것을 보더니,
1: 가시려면 그냥 가실 게지. 버선은 왜 가져가십니까? 이건 내가 신으려고 만들어 놓은 것인데요.
0: 하면서 훌 빼앗아 버리는 것이었다. 농부는 그 자리에 펄썩 주저앉아 온갖 사설을 늘어놓으며 한식경이나 대성통곡을 했다.
2: 사람은 잘 살수록 깜쟁이가 된다더니 그게 헛말이 아니로다. 장인한테 버섯 하나 주는 것도 그토록 아까워하다니 사위를 잘 봤다고 동네방네 입.
0: 하루같이 부지런히 일한 데다 아껴 쓰고 아껴 먹기까지 하니 야문 땅에 물 고인다고 농부는 큰 부자가 되었다. 농부의 환갑날이 닥쳐왔다. 농부는 환갑잔치를 크게 벌리고자 邻근 동네의 한 집도 빠짐없이 모두 청첩을 띄웠는데, 하지만 사위에게만은 알리지도 않았다. 그런데 환갑날 아침에 딸내외는 생신 대물을 한 술에 잔뜩 싣고 왔다.
1: 장님, 그간 안녕하시옵니까?
0: 농부는 절을 올리며 인사는 사위에게 녹이 충전하여 호령했다.
1: 이놈아, 당장 물러가거라. 내게 언제 내 따위 사위가 있었던 게냐?
0: 하지만 사위는 꾸르앉은 채 벙글벙글 웃으며 농부는 꾸르앉은 사위를 두손 잡아 일으켰다.

0: 내 민간 이야기 한 농부의 회심을 보내드렸는데요. 네, 정말 이 세상에 그냥 대가 없이 치러지는 공사는 없는 것입니다. 네, 언제든 내 두 손으로 모아서 내 피땀을 흘린 것이야말로 진정 나에게 소유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1: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진달래 방송국 김은혁 사회뉴스 시간입니다. 네, 요즘에 음주 문제가 아주 심각한 사회 문제로 되고 있습니다. 네, 얼마 전 모 기관에서 건강검진을 했는데요. 29.9%가 과도한 음주로 인해서 지방간염, 뇌졸중 초기 증세와 같은 충격적인 검사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네, 과도한 음주, 자신의 신체 건강을 해치는 건 물론이고 또 사회 질서에도 아주 나쁜 영향들을 끼치고 있습니다. 네, 음주 후 추태를 몇 가지 줄여보았습니다. 네, 어느 날 새벽 2시경에 110 구조대에 이런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여보세요?
2: 헐!
1: 예, 110입니다.
2: 헐요?
1: 예, 110입니다.
2: 아야, 이보. 어제 말소를 들어보니 술을 하얀 것 같구만야.
1: 저 용건을 말씀하십시오.
2: 용건? 무슨 용건?
1: 아, 용건을 말씀해 해결해드리죠.
2: 그래, 내가 딱 말해낼까?
1: 예, 예.
2: 이거 뭐, 내 차를 좀 찾아달라.
1: 차를 도둑 맞췄습니까?
2: 아, 답답하다. 도둑 맞힌 게 아니라. 오, 그 다음에, 이 욕을 말해. 잠깐 빨리 찾아달라.
1: 아, 그러면 예, 그 같이 마인 분들하고 먼저 잘 물어보십시오.
2: 야, 이놈의 술만 답답하다.

0: 아니 지금 그 사람들도 자기 차를 어디다 세워놨는지 몰라서 아니 찾아 헤매는 바인데 좀 빨리 찾아줘.
1: 그럼 그 차 번호가 몇 번입니까?
0: 내 차 번호?
1: 예.
0: 내 차 번호 몇 번인가? 아이 뭐 당신 몰라.
1: 그 차 번호를 내가 어떻게 압니까? 그럼 이랍시다. 그 집에 전화를 걸어보십시오. 집에서는 차 번호를 알자 그럽니까?
0: 우리 집에?
1: 예.
0: 가만있자. 아, 근데 경찰을 걸어 좋긴 좋네. 옳지, 우리 집 번호야. 옳지, 어래. 스치. 야, 모르겠다. 아이, 당신 알자고 뭐요.
1: 그 전화번호를 내가 어떻게 압니까? 아, 정말 어? 이분 답답합니다. 어디 가서 술을 이렇게 마셨습니까? 야, 정말.
0: 아이고, 뭐. 당신 어제 나 술 사주는가? 야? 이모, 내 매번은 뭐지, 당신 닫아서? 이모, 찾아주기 싫으면 찾아주기 싫다래. 보무대도 형편없구만.
1: 어디에 모셔다 드릴까요?
2: 아, 저기, 우리 집에.
1: 저 손님 집이 어딘지 내가 어떻게 알까?
2: 아, 저기, 우리 집에 이게 연기리. 엔지 치바. 치, 엔지. 엔지 치바. 치.
1: 손님. 손님. 이 와는 자기 집이요, 와는. 저 손님. 손님.
2: 아, 야, 어제는 자꾸 시끄럽게 보는가.
1: 손님.
2: 어제.
1: 저 여기 연길입니다.
2: 연길이라고? 야, 이 어느 모텔인가?
1: 이 공원문 앞입니다. 공원문 앞이.
2: 공, 어우야. 어야, 벌써 다 왔는가? 빨리 들어왔다. 자, 일단 집.
1: 아, 돈은 여셔 여기 연길이란 말입니다.
2: 아, 연길까지 왔으니까 내 돈 줘야 되지. 아. 아야, 이제 보니까 이분이 내 여자니까 어떻고 내서 돈 안 줘. 하기선 내 아직까지선 매력이 있지 뭐. 아이다. 이보 이거 그럼 사람 보기는 오쁘게 보는구만. 에? 내 그런 여자 아니라. 정말 술을 좀 먹. 에이, 내 생각해 하는 말인데 다른 좀 너무 빨리 몰지 말라. 응? 어? 너무 빨리 먹으면 사고를 친다, 사고채. 응? 야, 어서.
1: 아이.
2: 아무리 생각해봤도 너무 빨리 왔단 말이.
1: 아, 손님.
2: 손님 몰라, 사고친다. 빨리 먹으면 아이 된다.
1: 어머, 저 손님. 야, 아, 차를 미네 움직이지도 않았는데. 여자들도 에이. 저렇게 폭취해 댕기는 게 정말 좋은가?
2: 완을 잤어.
1: 아, 참 한심합니다. 네, 이렇게 맨날 술을 마시고 다니면서 아, 피부가 새까매지요, 뭐서 얼굴에 주름살이 많아지요, 위아프, 심장이 빨리지요, 이런 소리를 하지 말고요, 술을 끊으십시오. 술만 끊게 되면 여성의 아름다움과 그 우아함을 오래오래 보존할 수 있습니다. 네, 어느 날 모 방송국 경비실 앞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합니다. 아줌마이, 아줌마이, 어제 남이 단에 앞에 와서 이리 복잡하네, 아무도.
3: 여기 방송국이 얼습지?
1: 예, 얼습니다. 어때, 여러분?
3: 우리 남편이 어제 단에 일하다가 희생됐습니다.
1: 아이, 어떤 위험한 일을 하길래 어디에서 희생됐습니까?
3: 노래바에서.
1: 노래바에서?
3: 예.
1: 아, 노래방에서 잘못된 거 어떻게 희생됐다고 말하는데.
3: 아이, 자네 일 때문에 손님 접대하느라고 그래. 1차, 2차, 3차까지 다 가서 마시고 첫차에 네. 노래방에 가서 노래 마루메 부르메 술 마시며 하다가 얼마 피곤했으면 옆에 가네가 살랑 누웠단 말입니다.
1: 아, 예.
3: 그러게 글쎄, 아이 같이 왔던 사람들이 양심이 없겠어. 자기네만 다른 데 가고 우리 나그네를 깨우지 않아서 희생됐단 말입니다.
1: 다른 카네가 누웠으면 아주 편하게 쉬었겠는데 무슨 희생되기는 거지?
3: 야, 정말 모르고 하는 소리입니다.

0: 쓰인 누분체를 그저 맥 한 게 그 짧은 시간이 그것이 3차, 4차씩 하려고 하니까 무식이 그것이 소화됐겠습니까? 그저 금방 온 거 다 해버렸는데 일해야 되려니까 그랬겠습니다. 그저 낙화생활 마에 푹 퍼진 콩나물 대가리 두 개 글씨 두 콧구멍 그저 딱 막는 바람에
1: 그래.
0: 우찌

0: 없는 일입니다. 네, 봉급으로 술을 마시다가 저 세상 간 사람 참으로 가련합니다. 네, 태산보다 더 무거운 죽음을 하지 못하더라도 네, 홍모보다 더 가벼운 죽음을 해서는 안 되죠.
1: 저기
0: 또 어떤 분이 술병살 꼬나들고 휘청거리며 오는 모야 봐서는 어째 별로 심상치 않습니다. 내 먼저 자리를 피해야 되겠습니다.
2: 가자, 엄마네. 가자, 엄마. 가자, 엄마.
3: 아이고, 또 어디 가서 이렇게 폭취해가지고 왔어.
2: 딸은 내놔 없어. 이제 딸은 내놔.
3: 아이고, 가, 여길 아이 왔어.
2: 자기 옷은 잘 지켰어. 와는 옷은 마을장에 가 바쁘게 접어들지. 항도롱이 개팔고 막 개팔.
3: 아이고 정말. 아이고 쟤 이렇게 맨날 술을 먹고 취해가지고 다니는 게 가라고 무슨 마음이 붙어있겠어.
2: 아이고 나는 알기로는 게 이유가 개팔로 말고 개팔로 말고.
3: 옛날에는 쟤 이렇게 술 아이 마셨지 않고 뭐여. 아이고
2: 요거 봐라 요거 봐라. 쟤 나가는 한마디만 하면 열 마디 쫙쫙 접어들면
3: 이거
2: 개파요 여기.
3: 아이고 기차 어찌 뭐 이렇게 어디 가서 술을 거서 퍽치에 다니는지. 에휴 기차 지치
2: 이야 요 말아 와는 어디서 기찌름질 안 거까지 재미를 똥째 닮아라.
3: 아이고 어찌 뭐 가슴에 미고 딸이고 뭐 알아봐 저 정도로 취했을까. 에휴.
2: 지치. 딱 모이 주누가. 지치 걸지 마, 빨리 오라. 모으게.
3: 미지기라. 에휴, 한심아, 한심해. 에휴.
2: 하나, 둘, 셋. 어쨌든 한 번도 말갔다는 해요. 어떻게 하니. 모으게!
3: 아구, 아구, 야, 아이고, 야, 야, 야, 내 왔어. 어제.
2: 요것들이 이미 싸네. 그래서 비슷비슷 당했어요. 오늘 이러는 게 아니지. 누가 못해. 누구야?
3: 이거 누구, 누구야? 야, 야, 똥바를 봐라. 똥바를 봐. 이거 또.
2: 아야.
3: 내 이런 데다 따로 쓴 게 내 정말 이게 잘못이지. 이거 야, 이 진정대야.
2: 아, 봐.
3: 응? 같이 속을 채우고 같이 이러 속이 이렇게 채우니까 속이 채워놔야.
2: 와, 너 쪘을구만.
3: 아, 진정대야, 진정대야.
0: 이렇게 울지도 웃지도 못할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특히 말씀 올릴 것은 작년부터 시작된 음주운전 단속. 네, 음주운전은 참 많은 비극들을 빚어냈습니다. 음주운전, 네, 자신을 포함해서 타인들이 생명안전에 아주 위험한 큰 요소가 되고 있다는 것을 천만 명심하십시오. 여러분, 우리 술문화 이제는 바뀌어야 됩니다. 2011년 신묘년 새해부터 건강한 음주문화, 문명한 음주문화를 선도해 나가기를 바라면서 김문혁 사회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여러분, 새해 복 환을 많이 받으십시오.
4: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고요. 지금까지 진행해 송선아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6년 9월 17일 목요일입니다. 좋은 세상 프로에서 인사드리는 조일광입니다.

가족을 위해 차린 밥상에는 특별한 것이 없어도 따뜻한 마음이 담깁니다. 어머니가 자녀를 위해 정성껏 준비한 한 끼는 오랜 시간이 지나도 잊혀지지 않는 기억이 되기도 합니다. 네, 오늘 좋은 세상 프로에서는 연변 유화원 직업기능양성학교 신미가 교장님을 모시고 전통 음식을 통해 이어지는 손맛의 전승 그리고 함께 만들어가는 가족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애청 기대합니다.

0: 네, 먼저 오늘 생방송실을 찾아주신 연변 유화원 직업기능양성학교 신미가 교장님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요리학원의 교장 선생님의 신분뿐만 아니라 조금은 특별한 모습으로 저희 방송을 찾아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어떤 신분으로 나오셨는지 먼저 소개해 주실까요?
1: 네, 이제는 지금 좀만 며칠만 지나면은 제가 도미도라는 우리 아들과 같이 도미도라는 김밥 가게를 좀 하고 계정입니다. 그래서 19일 오픈하게 되는데 이번에 지금 처음으로 지금 아들하고 지금 가게를 지금 시작하는 겁니다.
0: 네, 아드님과 함께 두 분이서 이제 그럼 운영을 하시는 건가요?
1: 예, 우리 집가 지금 동생들 두 분하고
0: 네.
1: 저녁에 조용하게 우리 아들이 지금 운영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동생들 두 분하고 지금 셋이서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음식 같은 거, 뭐
0: 네.
1: 조리 같은 메뉴 같은 거 개발하는 거, 제가 맛 같은 거 잡아주시고, 그리고 조용하게 우리 그세 분이 지금 운영을 맡고 있습니다.
0: 세 분이서 운영을 하고 계시는군요. 그래요. 이름부터 조금 특별한데요. 네, 도미도. 이 도미도라는 이름은 누가 지으셨는지, 이 이름에는 어떤 특별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지
1: 예,
0: 궁금하네요.
1: 맞습니다.

0: 많은 분들이 더무더라고 하면은 아마 이해 못하시는 분 많더라고요.
1: 네.
0: 저번 걸로 얘기하면은. 근데 우리 중국 걸로 다오미이다 하면은 금방 이해를 하시더라고요.
1: 네.
0: 예, 네, 그래서 저 이름은 지금 제가 김밥가게를 하게 됐는데 지금 이름이 잘안 나왔어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어느 지인분이 이렇게 추천을 하셨는데 딱 마음에 들더라고요.
1: 네.
0: 그래서 저희 김밥하고 가게하고도 딱 맞는 이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든 도미도 하면은 조선 걸로 하면 이해 못하겠지만 한쪽 걸로 도미도 말뜻 그대로
1: 네.
0: 도미, 예, 쌀씻는, 그래요. 그리고 섬 도자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가게를 시작할 때 우리 아들하고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김밥 가게를 하더라도
1: 네.
0: 그냥 어디 가서 쉽게 누구나 할수 있는 김밥 가게 아닌 정말 마음 담아 정성을 담아서 부모가 자식한테 한끼 식사를 대접한다는 그런 마음 갖고
1: 네.
0: 그래서 우리만이 할수 있는 특별한 김밥 점심을 하고 싶었어요. 근데 이 이름이 딱 맞아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름부터 너무 이쁘고 우리하고 너무 잘 어울린다고 이런 얘기 많이 해주십니다.
1: 네, 그래요. 이제 또 우리말로는 조금은 이제 어떤 의미일까 궁금증이 생길 수도 있는데 한우로 번역하니 바로 이제 이해가
0: 이해가
1: 되네요.
0: 되죠. 예,
1: 네,
0: 맞습니다.
1: 그래요. 그 고객층은 주로 어떤 분들을 상대하여서 하신 가게입니까?
0: 예, 우리가 처음에 이거 대부분 너무너무 많더라고요.
1: 네.
0: 예, 그래서 요즘 다 아시다시피 음식업이 요식업이 발달하다 보니까 요즘에는 빠른 음식 快餐이가 지금 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1: 네.
0: 그래서 이러다 보니까 음식 자체가 지금 상업화가 많이 돼갖고
1: 네.
0: 지금 뭐 젊은들이 밖에 나가서 정말 하루 세끼 거의 식사를 한다시피 하고 있는
1: 그렇죠.
0: 이름에도 불구하고
1: 네.
0: 몸에는 안 좋은 거다 아시지 않습니까?
1: 네.
0: 근데 젊은 친구들도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선생님, 우리도 좋은 거 먹고 싶습니다.
1: 네.
0: 근데 요즘 제가 선택할 곳도 마땅치 않고 선택하기가 쉽지 않다고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1: 네.
0: 그래서 제가 이번에 가게를 할때 우리 아들하고 얘기했어요. 우리가 제일 최종 목적, 제일 처음 고객은 우리 아기 엄마들이고 두 번째는 젊은 친구들을 상대를 하자고 했었어요. 그래서 비록 우리 김밥집 하면은 다 지금 오가는 분들이 그냥 와서 한끼 드시는 그 정도? 그리고
1: 네,
0: 빠르니까 그렇게
1: 그렇죠.
0: 생각했는데 우리는 우리 집만 김밥집은 아까 도미도 섬 도서 아닙니까? 그래서
1: 네.
0: 그것처럼 우리 한개 섬이라 생각할 때 우리는 우리 집만이 김밥에 나오지 되지 않겠나 이런 얘기 많이 했었어요. 예,
1: 네.
0: 그래서 우리 집 비록 김밥집이지만은 제가 이번에 김밥을 정식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1: 네.
0: 젊은들이 바쁜 일상에서 그냥 오가는 한끼 식사 대접보다는 그냥 나한테 잘하는 그러니까 한끼 식사 대접을 정식으로
1: 네.
0: 해드리고 싶어서 싶어요. 그래서 우리는 뭔가 정식을 나갑니다. 그래서
1: 네.
0: 이런 계기로 하게 됐어요.
1: 그래요. 그냥 보통 이제 우리 흔히 먹을 수 있는 그런 김밥이 아닌 정성을 담아서 이제
0: 맞습니다.
1: 정식으로 나오는 또 그런 메뉴로 개발을 하셨네요.
0: 맞습니다.
1: 어머니와 아들이 함께하는 음식점을 네, 또 하자는 이야기는 두분 중에 누가 먼저 꺼내셨는지 또 혹시 이제 교장님의 제안이셨는지 아니면 아드님의 선택이었는지 궁금하네요.
0: 예, 이거 하면은 많은 분들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선생님
1: 네.
0: 왜 굳이 김밥집을
1: 아,
0: 하시냐고.
1: 네.
0: 그런 김밥집 쉬운 건 아니에요.
1: 네.
0: 그래서 제가 옛날에 우리 아들 한 얘기 있어요. 만약 엄마가 만약에 가게를 처음 시작을 한다면은 나는 김밥집을 하고 싶다. 그래서 걔가 그런 거예요. 왜서 하필 김밥집이냐고.
1: 네.
0: 그래서 제가 얘기한 거는 우리가 음식을 하려면은 그러니까 기본부터 알아야지. 그게
1: 네.
0: 우리 민족 전통이 밑반찬부터 알아야지 네가 제대로 된 음식을 할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면은 비빔밥집 아니면 저는 김밥집 선택했었어요. 그래서 아이가 점점 나이 먹다 보니까 얘가 좀 가게를 하고 싶어 했어요. 저는.
1: 아, 본인
0: 예, 본인
1: 스스로가,
0: 스스로 좀 가게를 하고 싶었어요. 우리 집
1: 네.
0: 학교를 하고 있지만은 자기가 가게를 하고 싶어서 했어요. 그래서 그때는 제가 모든 건 준비가 필요하니까 제 생각에는 많은 분들 저한테 그래요. 선생님 가게를 안 하십니까? 아들도 다 성장했는데. 근데 저는 제가 잘 알지 않습니까?
1: 네.
0: 제가 생각할 때는 아들이 아직까지 미숙하고 아직까지는 가게 할수 있는 정도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1: 네.
0: 이 친구도 성장이 필요하니까 어느 정도 성장을 해야만이 저는 가게를 해야 한다 생각을 했기 때문에
1: 네.
0: 여지껏 가게를 안 하게 됐는데 이번에 하게 된 계기는 이제는 아이가 진짜 성장했나 봐요. 이제는 성장이 크니까 자기가 여지껏 엄마한테서 먹던 밥은 보통 아이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1: 네.
0: 집에서 집밥을 먹을 때는 그 소중함하고 부모의 그 사랑을 이제는 잘못 느낍니다. 그냥 다 똑같다 생각하기 때문에.
1: 네.
0: 근데 이제 나이 먹다 보니까 이 친구가 이제는 점점 자기가 느끼는 거예요. 아, 진짜 엄마 밥이 내가 먹고 자는 음식이 진짜 이렇게 건강한 음식이었고, 아, 엄마 항상 얘기하는 우리 신시 가문의 종가집 문화, 음식 문화가 이런 거였구나. 이제 제가 한몇년 전부터 좀 제가 스스로 이제 느끼고 있더라고요.
1: 네.
0: 그래서 이제는 성인인데

0: 보니까 이 친구가 자기가 지금 이렇게 건강한 음식을 지금 바쁜 일상에서 지금 다 상황감 때문에 음식을 드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1: 네.
0: 자기가 이제 제가 이거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엄마한테서 어릴 때부터 먹던 음식이 이 정도 건강했는데 이제 내가 누군가에 나도 이제는 그 건강 음식을 누군가에게 주고 싶다는 이런 생각을 한번 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게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1: 그래요.
0: 예.
1: 어찌 보면 오랫동안 교장님이 또 고집해 오신
0: 맞습니다.
1: 네, 그 리념을 아드님께서 이제 스스로 깨우치고 또 그걸
0: 예, 맞습니다.
1: 알아봐줬다는 것이
0: 예.
1: 네, 얼마나 또 감동스러웠을까 하는
0: 진짜 저는
1: 생각이
0: 너무너무
1: 드네요.
0: 감사하고 요즘에 실은 좀 바쁜 것만 사실이에요. 좀 힘들고 참으시고 이제 나이가 있다 보니까. 근데 저는 그 이상으로 너무너무 감사한 게가 만약에 아들이 이 가게를 안 했더라면은 내가 진짜 한 40대, 50대 제가 열심히 뛰는 그 단계 내가 돌아갈 수 있었을까? 내가 다시 살면서 한번 그런 느낌을 내가 언제쯤 해볼 수 있겠는가 이런 거 감히 제가 생각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요즘 제가 그런 느낌입니다. 옛날에 왕년에 내가 40대에서 열심히 뜨는 지금 그 기분은 다시 돌아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 그것도 너무 감사하고 아들이 덕에 제가 이거 느낀다는 거가 더 감사한 것
1: 그래요. 어찌
0: 같아요. 예.
1: 보면 또 숨겨져 있던 그 열정을 아드님께서 끄집어내 주셨다고
0: 예, 이런
1: 해도
0: 계기가
1: 과언이 아니네요.
0: 그렇죠.
1: 그래요. 이 요리 전문가이기 때문에 이 음식점을 창업하려면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메뉴가 참 많을 것 같은데요. 굳이 이제 김밥집을 선택한 특별한 원인이라도 있습니까?
0: 맞습니다. 제가 아까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제가 창업을 한다면은 제일 처음 하고 싶은 가게가 왜냐면 제가 앞에 나이 있다 보니까 제가 가게를 한다면은 분명 아들이 운영을 제가 맡길 겁니다. 예, 그래서 아들이 하기 때문에 제가 지금 김밥 선택한 거는 우리 김밥 한 줄에 우리 조선민족 전통의 음식이 그 원리라든가 리념들이 거기 다꽉차 있습니다. 예, 그래서 보통 생각하면 김밥 하면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 그냥 뭐 길거리 음식, 제가 지나가다 오가다 내가 포장해서 먹을 수 있는 김밥을 생각하는데 실은 그거 아니에요. 그 이상이 그 안에 우리 오향이, 그러니까 자연이 그 오향이 원리가 거기 들어갔었고 오색, 오미 들어가서 제가 항상 하는 말입니다. 우리 조선민족은 밥힘이 아닙니까? 밥 문화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밥하면은 거기도 오향의 원리가 들어있는 겁니다. 우리가 목이라든가 수라든가 물이라든가 그 토라든가 거기 다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물 수들과 쌀에는 또 흙이 토니까. 그래서 이런 원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밥을 우리가 지은 그 부엌에서 드는 그밥한 끼라도 우리 몸에 엄청 좋은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걸 계기로 해갖고 우리 쌀뿐만 아닌 우리 거기다가 다섯 가지 색상의 우리 채소들 넣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김밥을 또한 원인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은 우리가 무슨 해물짬뽕이라든가 우동이라든가 그런 칼국수 같은 거 그것도 해드립니다. 그 짜장면도 해드리고 그래서 다양하게 지금 제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1: 이제 김밥집이라고 해도 뭐 다양한 메뉴를 또 맛볼 수도 있고,
0: 맞습니다.
1: 또 메뉴 하나하나에도 정성을 다 담으셨네요.
0: 요즘 지금 형질의 흐름 보면은 자기는 큰 가게보다는 그래도 작은 가게가 자기가 창업하기에 더 쉽지 않겠나 이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1: 첫 시작으로 이제,
0: 참 다행이었어. 그래서 자기도 계획이 자기는 작은 가게부터 시작을 하고 싶어서 했어요. 그래서 몇년 동안 자기도 와서 공부도 했었고 많이 하는 그래 다치는 기능도 있기 때문에 내 생각에는 김밥도 별 잘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김밥집 하면서라도 보니까 아들이 진짜 젊은 친구인데 진짜 나름대로 좀참 열심히 하고 있더라고요.
1: 그래요. 메뉴판에 손님과의 세 가지 약속을 따로 적어 두셨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인지 소개해 주실까요?
0: 예, 저는 첫 번째는 우리 음식 하면은 식자재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매일매일 신선한 식자재 구입하는 거는 우리는 철칙이에요. 그래서 제가 우리 동생들한테도 그렇고 우리 아들한테도 한 얘기가 우리가 음식을 비록 판매는 하고 있지만은 우리가 안 먹는 음식은 절대 손상이 되면 안 된다는 이런 원칙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우리 아들한테 엄마는 자식이 있으니까 그냥 그것도 자식한테 먹인다는 생각을 하고 있지만, 그러니까 그 친구는 아직 장가도 안 갔기 때문에, 예, 근데 저는 항상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냥 내가 먹는다 생각하고, 애들한테 준다 생각하는 그런 마음가짐을 하면은, 우리 식자재 구입에서도 제가 소홀할 수 없고, 근데 우리 떡볶이 같은 경우도 우리가 보통 냉동 쓰지 않습니까? 우리 떡볶이는 바로바로 우리 당일 것입니다.
1: 떡을 말씀하시는
0: 예, 떡볶이,
1: 거죠?
0: 우리 떡볶이,
1: 가래떡을,
0: 가래떡을, 예, 그것도 아침에 주문해갖고, 아침에 그냥 바로 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저녁에 판매 끝나면 부족하면은 그냥 그걸로 안 팔고 다음날 팔고 또 다른 걸 파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식자재가 좋아야지 우리 몸에 좀 음식도 맛있고 우리 건강에도 좋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식자재

0: 관리는 철저하게 하고 있습니다.
1: 네. 그리고 또 어떤 약속이 있을까요?
0: 그리고 첫째는 식사 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지금 요즘에 지금 음식을 빨리 하다 보니까, 육수 같은 거잘안 뺍니다. 그래서
1: 아,
0: 보통
1: 그렇죠.
0: 조미료를 많이 쓰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1: 네.
0: 그래서 우리는 최대한으로 식자재 본연의 맛을 끄집어서 우리 몸에서 온 자연의 맛을 우리가 선사하고 싶어 합니다.
1: 네.
0: 그래서 우리가 지금 떡국에 떡볶이를 하는 그 육수가 국물 있지 않습니까?
1: 네.
0: 우리 거기도 미원이라든가 다시다라는 우리 한 일주일 안 씁니다. 우리 투방이 가보면은 이 조미료가 너무 깨끗해요. 그냥 간장하고 소금하고 설탕은 조금 쓰니까 뭐 후춧가루라든가 뭐 고춧가루 정도 그 정도로 몇 가지 있을 뿐이지. 그래서 우리가 떡볶이 하는 국물로 우리 육수를 아침마다 매일 필통에 큰 통에 지금 우리 빼고 있습니다.
1: 그렇군요.
0: 예, 그래서 그 육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미료도 안 넣어도 괜찮은 겁니다. 그래서 이건 철칙이니까 우리 육수 빼고 그걸로 우리 우동이라든가 우리가 무슨 뭐 해물짬뽕이라든가 우리 뭡니까 그 모든 육수에 들어가는 거는 우리 그 육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떤 분들 그러더라고 와 보니까 이런 것들은 그냥 우리 동생도 다 엄마고 우리 집에서 그러니까 제가 그런 얘기 합니다. 그럼 내가 우리 자식한테 먹인다는 그런 마음, 예, 그런 마음, 그게 우리 초심이고. 그리고 우리 집에 가게 들어갈 때, 그냥 가게가 아닌, 그냥 내 집에 와서 편안하게 드실 수 있는 공간? 그, 요즘에는 옛날에 우리 자랄 때는 집밥이라는 개념 별로 없었어요. 불만 있었지. 우리 세대는 집밥이라는 개념 모르고 살았어요. 근데 요즘 세대 보니까 다 집밥 하잖아요.
1: 그렇죠. 워낙 외식을 많이 하고
0: 예, 외식 문화가 발달하다
1: 또
0: 보니까.
1: 배달 음식도 많이
0: 맞습니다.
1: 드시고
0: 예.
1: 하시니까,
0: 그래서 이게 식문화가 너무 발달하다 보니까 지금 집밥 하고 있는데 우리는 비록 제가 가게를 하고 있지만은 우리 집에 들어왔을 때, 그냥 가게 아닌 그냥 내 집에 와서 식사하는 그런 기분? 좀 그런 마음들을 좀 주고 싶었어요.
1: 그런 편안함이죠.
0: 편안함이, 예, 그 편안함입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가게 들어와 보면은, 어떤 분들 또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선생님들도. 와, 선생님, 어째 이 가게가, 이 병방수에 상이 너무 적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간에 통로가, 이 공간을 너무 많이 비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도 필기는 사실 있기 때문에 돈이 역시 없다는 건 거짓말이잖아요. 그돈 벌어야 되니까. 근데 제가 이 가게를 할 때, 제가, 제일 첫 번째 생각했던 우리 초심이가, 매 고객들 들어온 고객들한테 내가 편안함을 주고 싶었어요. 결국,
1: 편안함.
0: 예, 직장생활 하다 보니까 모두 바쁜 세상에 열심히 뛰다 보니까 그렇게 긴장하게 하셨는데, 하루 종일 일하셨는데, 진짜 식사 한 끼만은 그래도 우리 가게와 도미도에 와서 좀 넓직한 공간에서, 예, 공간에서 좀 편안하게
1: 마음 편안하게.
0: 와서 함께를 해줬으면 그런 마음이 더 컸습니다, 실은.
1: 그래요. 이제 재료의 신선도와 품질을 직접 확인하려면 시간과 노력 그리고 정성이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 번거롭더라도 꼭 직접 확인하는 그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0: 맞습니다. 이 친구들이 지금 처음 가게를 하다 보니까 우리가 집에서 살림하는 거랑 이제 우리 가게 하는 거랑 좀
1: 완전 다르죠.
0: 완전 다릅니다. 그래서 야채 처리라든가 우리 보관 관리가 다르거든요. 우리 처음 사면. 그래서 제가 지금 체크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왜냐면 우리가 채소가 구입해갖고 상해도 안 되고 또 냉동에 들어가면 얼어도 안 되니까. 그래서 지금 매 야채마다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동생분들도 지금 모두 지금 너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1: 그래요. 이제 쌀 같은 경우도 직접 이제 사장님께서 다 선별하시고 고르신 거죠?
0: 맞습니다. 이번에 실은 가게 하면은 실은 김밥집 같은 경우는 뭐큰 가게 아니기 때문에 뭐 저한테는 뭐별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근데 요즘 세상에 저는 솔직히 식자재 구입에 좀 힘들었어요. 좀 시간도 아마 제일 많이 걸린 것 같아요. 왜냐면 모든 채소가 김밥에 시작 김부터 골라야 하니까 예 진짜 제일 좋은 김 내가 골라야 되고 그리고 김도 우리가 색상별로 또 등급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좀 시간이 지날수록 좀 핑크 좀 보라색 빛난다 할까요? 좀 상황이 그런 있어요. 그래서 첫째 하나는 김도 골라야 하고 그리고 김밥에 제일 중요한 우리 쌀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 학생들도 쌀 가게 하는 분이 몇분 계세요. 예, 그래서 연변에는 그래도 쌀 좋지 않습니까? 근데 쌀이 좋는데 우리가 김밥을 하자면 또 적당한 또 쌀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제가 쌀을 구입하고 있는데도 시간 좀꽤 걸렸습니다. 제가 다 체크하고 먹어보고 쌀 먹어보고 체크해야 되고 향도 봐야 되니까. 그리고 쌀도 골랐고 그리고 이번에 우리가 또쌀 다음에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게 참기름이에요.
1: 참기름.
0: 예, 그 많은 분들이 참기름 하면은 뭐 그냥 향이 좋은 거 고르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실은 그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참기름을 고를 때 저는 모르면 그냥 저는 색상을 보라고 하고 싶습니다.
1: 색상.
0: 그래서 이걸 좀 맞춰 드리고 싶습니다. 고객들 실망하지 않게끔.
1: 맛이 크게 차이 나나요?
0: 맛이 차이 납니다. 그리고 태운 건좀 탄맛하고 끝맛 탄맛 나고 향이 엄청 진해요.
1: 향이 진하고.

0: 지나고 좀 끝맛이 참맛이죠. 그 네. 모르시면은 그냥 색상별로 색상을 보시면 알아요.
1: 네.
0: 그래서 많은 분들이 우리 집 가게 오셔갖고 이게 참기름이다 하면은 안 믿는 분들이 많아요.
1: 네.
0: 어떻게 참기름 이런 색상 나올 수 있습니까? 이렇게 하는 겁니다.
1: 아.
0: 그래서 제 참기름도 제대로 이제 골랐고,
1: 네.
0: 그리고 야채 같은 것들도 문제였고, 제가 지금 샤오김밥을 하고 있어요.
1: 아, 샤오김밥?
0: 예, 샤오김밥 하고 있는데, 이것도 아마 우리가 엄청 힘들게 아마 한 거예요. 근데 최종은 네. 힘든 쪽을 골랐어요. 왜냐면은, 깐 샤오는 다 약물에, 아다시피
1: 네.
0: 처리하지 않고,
1: 네.
0: 그 향이 안 되고, 부족합니다.
1: 맛이
0: 우리가 원하는
1: 부족하죠.
0: 예, 우리가 원하는 그 맛이 아니었고, 네. 결국 제가 우리 이 가게를 할 때 우리가 제일 중요하게 애기 엄마들 상대를 했기 때문에
1: 네.
0: 아이들이 와서 지금 많이 먹고 있어요. 그것도 어땠지만.
1: 네.
0: 그래서 지금 샤워를 사갖고 큰 샤워를 사갖고 지금 우리가 지금 직접 손으로 다 껍질을 까갖고
1: 네.
0: 그 내장을 다 제거하고
1: 네.
0: 그래서 우리 그거 지금 뒤에서 만드는 거예요.
1: 아.
0: 그래서 이게 좀 많지만은 그래도 우리 그 동생도 그래요. 참 보람을 느낀대요. 지금 많은 분들이 애기들도 오고 부모님도 오셔갖고 네. 너무 맛이 깔끔하고 진짜 건강한 느낌이 든다 해갖고 그러니까 좀 힘들지겠지만은 그래도 아마 제가 깎을수록 영양소가 다 파괴가 되니까
1: 네.
0: 깎은 거 하나 첫째로. 근데 우리가 요즘 쌀을 헹굴 때 옛날처럼 쌀을 막 바락바락 주물러서 할 필요가 없습니다.
1: 네.
0: 지금 제가 공장에도 몇 번 여러 번 가봤지만은 요즘 쌀이 엄청 깨끗해요.
1: 그렇죠.
0: 예, 그래서 네. 이 헹구는 것도 여러 번 헹굴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쌀 안 깨고 제일 중요한 거는 물 수위입니다.
1: 아, 물.
0: 우리 김밥에 들어가는 물 수위하고 우리가 그냥 드시는 하고 다 틀립니다.
1: 네.
0: 그래서 국밥에 하는 밥하고 우리가 이제 그냥 드실 때 하는 밥하고 다 다릅니다. 수위가 다릅니다. 그래서
1: 네.
0: 수위 조절이 잘해야만이 우리가 원하는 밥, 원하는 향이 나옵니다.
1: 네.
0: 뭐 예를 든다면은 우리가 지금 꿀을 타지 않습니까?
1: 네.
0: 그래서 우리가 500cc 물에다가 내가 꿀을 한 컵 타는 거랑 반 컵 타는 거랑
1: 다르죠.
0: 다르죠.
1: 네, 맛이 다르죠.
0: 그 단맛 다르죠.
1: 네.
0: 실은 밥도 마찬가지입니다.
1: 아.
0: 예. 그래서 밥은 향을 살리려면 그 밥 조절 물 수위가 엄청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1: 네, 그래요. 두 번째 약속은 이제 조리 과정에서 화학 조미료와 방부제를
0: 맞습니다.
1: 금지한다고 이제 말씀 주셨는데요. 이런 원칙을 견지하는 이유는
0: 합니다.
1: 네.
0: 근데 우리가 자연이 우리한테 선물한 이 맛있는 맛을 우리가 그걸 깨고 우리가 화학 조미료를 넣는다면은 진짜 정말 내가 그 식자재의 맛을 살릴 수 있을까요? 그리고 우리 식자재 영양소 같은 거 파괴돼 갖고 우리가
1: 네.
0: 몸에 흡수도 잘 안 되겠지만은 드시면은 불편한 것만 사실이에요.
1: 네.
0: 그래서 저는 화학 조미료를 거부하는 이유는 첫째는 자연 우리 식자재의 맛을 느낄 수가 없어요.
1: 네.
0: 그래서 어떤 분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선생님 화학 조미료 안 넣으면은 그 맛이 날까요? 얘기하는데 그건 모르는 얘기예요.
1: 네.
0: 그 맛이 나는 것은 아니고 화학 조미료 넣기 때문에 우리가 색자재의 신선한 맛이라든가 그 온 맛을 우리가 살릴 수가 없고 누르는 거예요.
1: 네.
0: 예. 그래서
1: 그래.
0: 저는 지금까지 그 고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보관이 어렵다 하지 않습니까?
1: 네.
0: 그래서 우리 모든 식자재는 우리 당일로 하는 것이 많기 때문에
1: 네.
0: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1: 그래요. 이제 그 한 끼 한 끼에 담긴 정성은 어머님의 밥상 그대로라는 이 세 번째 약속을 보면 이제 음식에 대한 철학뿐만 아니라 평생 가족을 위해 밥상을 차려오신 어머님에 대한 그 고마움도 느껴지는데요. 혹시 아드님에게 네, 아드님은 이런 마음을 알고 있을까요?
0: 예, 이번에 아시더라고요.
1: 네.
0: 근데 저는 엄마한테 감사한 마음이라 이런 제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1: 네.
0: 그건 아니었어요.
1: 네. 그래요. 함께 또 일하면서 서로의 장점을 새롭게 발견한 그런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네.
0: 애하고 소통은 그렇다 한 편은 아니었어요.
1: 네.
0: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엄마 교육을 하다 보니까 조금 감성적이지 않나 생각했었는데
1: 네.
0: 분명 우리 김밥집이지 않습니까?
1: 네.
0: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어떻게 하면은 한 줄 김밥 한 줄 갖고 진짜 오늘 와서 식사하신 친구들한테
1: 네.
0: 한 끼 식사의 영향을 제가 최대한 맞출 수 있을까 하는 이런 고민만 했었어요.
1: 네.
0: 그래서 사람마다 취향이 다르다 보니까 저처럼 고기 안 좋아하는 분도 있었고
1: 네.
0: 고기 좋아하는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1: 네.
0: 그래서 여기다 맞춰야 하니까 제가 네. 지금 메뉴가 좀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밥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우리가 뭐 괜찮지 않습니까? 그
1: 네.
0: 채소를 제가 다양하게 호색을 맞춰서 넣으면 괜찮았어요.
1: 네.
0: 근데 저처럼 보통 고기를 안 드시는 분들을 위해서 좀 어떤 요리를 할 수 있겠는가 생각을 하면서 그 관계가
1: 네.
0: 우리가 뭐 참치라든가에 참치라든가 무슨 게맛살이라든가 이런
1: 네.
0: 걸 생각했었고 우리 집에도 특색이 계란김밥이 있어요.
1: 네.
0: 제가 지금 계란도 지금 토계란 쓰고 있어요.
1: 네.
0: 예, 제가 먹다 토계란 쓰고 있고 제가 기름도 백화에 가서 저번에 아들 백화에 가서 기름 6병 사오더라고요.
1: 네.
0: 행사하니까. 그래서 그 정도로 우리

0: 비싸게 달고 있는데, 이게 맞추려 하니까, 고기 안 드신 분들은 이제 말하고 참치라든가, 게맛살이라든가, 새우라든가, 그리고 계란김밥도 우리 참 특색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걸 맞추되, 그래서 주재료 이걸로 맞추고, 나머지 채소는 다 구색을 맞춰갖고, 옷을 맞춰갖고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요즘 보면은, 요즘 일상에 생활이 좋다 보니까 모든들이, 살찐 분들이 많고, 살찐 분들이 많고, 건강 관리하는 분들도 엄청 많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또 유행하고 있는 키토 김밥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밥을 안 넣는 김밥이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1: 탄수화물을 빼는
0: 탄수화물을
1: 거죠.
0: 빼는 거, 실은 탄수화물 어느 정도는 좀 드시면
1: 아,
0: 될
1: 그렇죠.
0: 텐데, 근데 어떤 그,
1: 맛도 살리고 식감도 살리고
0: 맞습니다.
1: 하시는 거네요.
0: 밀가루 좋아하는 분들은 우리 왕만두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양하게 지금 꼬마 김밥도 나오고 여러 가지 지금 다양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1: 네, 그래요.
0: 맞습니다.
1: 많으시잖아요. 음식의 품질과 이 배달 시간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대책을 세우셨습니까? 네, 아들한테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네, 어떤 말일지 궁금합니다.
0: 제가 지금
1: 네, 오늘 또 좋은 말씀 너무 감사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0: 수고하셨습니다.
1: 네, 가족의 사랑으로 시작한 가게가 손님과의 약속으로 신뢰를 쌓고 더 널리 알려지길 바라면서 오늘 프로 여기서 이만 접겠습니다. 이 시간 프로 편집의 리원무, 방송 담당의 절광이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0: 또 그 아이는 부끄러운 저의 과거였습니다.
1: 여 화가 나서 한바탕 엎어버리고 싶을 때도
2: 케이치
1: 여자는 이 사람이 자기한테 많이 넘어왔다는 생각이 들었다. 조금만 더 꼬여서 장 보러 가는 날 시내로 데리고 가겠다는 약속까지만 확실하게 받아낸다면 오늘 미션은 성공이라고 그녀는 생각했다. 시내까지 따라가면 도망가는 것은 크게 문제될 게 없을 것 같았다. 어쩐지 이 남자라면 자기의 요구를 들어줄 것 같았다. 그런 믿음의 근거가 어디서 생긴 건지는 그녀도 알 수가 없다. 남자가 그녀에게 보여준 것은 넷째가 죽고 나서 일어나지 못할 때 삼시세끼 죽을 수어준 일이다. 굳이 더 있다면 볼 때마다 이쁘다고 말해주는 정도다. 그녀는 슬쩍 마지의 의중을 또 보았다. 자칫 그가 의심할 수도 있는 질문이었지만 오늘이 아니면 기회가 없을 것 같아서 내친 김에 한 술 더 떴다.
0: 한 주에 몇 번이나 시내로 가요?
2: 농한계에는 두 주에 한 번 가고 농번계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가요. 그런데 그건 왜 묻는데요?

0: 여기 온지 오래됐는데 한 번도 시내로 가본 적이 없어서 어떤 곳인지 궁금하기도 하고, 그리고
1: 뭔데요?
2: 남자가 긴장하게 물었다. 혹시 이곳을 떠나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싶어서이다.
0: 그런 게 있잖아요. 여자들에게만 필요한 물건들이. 그런 것은 남자들한테 부탁할 수도 없고, 아무래도 직접 사야 할것 같아서요.
2: 여자는 얼굴까지 붉혀가면서 그럴듯하게 둘러댔다.
0: 그런데 당신이 시내로 가는 날이 어느 날이에요?
1: 다음 주 월요일이니까 이제 3...
2: 그녀에게도 바야흐로 좋은 일이 생길 듯 싶었다. 기분이 날아갈 것 같다. 오늘따라 하늘이 더 높고 더 파랗게 보인다. 큰 구름대가 아기 손목을 잡고 가듯 흩어진 구름 조각들을 이끌고 어디론가 서서히 이동하고 있었다. 그녀는 나직히 무산 아리랑을 흥얼거렸다.

0: 저 여자가 깜짝 놀라서 남자를 쳐다보았다. 남자의 얼굴이 웃음기가 싹 가시고 돌처럼 딱딱하게 굳어져 있었다.
1: 갑자기 왜 이래요?
0: 남자는 그녀를 아랑곳하지 않았다. 꽉 잡은 그의 손아귀에는 도저히 거부할 수 없는 강한 힘이 들어가 있었다. 그녀는 꼼짝달싹 못한 채 끌려갔다. 남자가 물건을 던지듯 여자를 건초더미 위에 쓸어눕혔다.
1: 이게 무슨 짓이에요?
0: 그녀가 거세게 반발했지만 소용이 없었다. 막무가내였다. 그는 불도젤처럼 그녀를 덮쳤다.
2: 어쩔 수 없어요. 이게 운명이에요. 당신은 원래 내 거였시오. 넷째가 괜한 욕심을 부린 거죠. 그래서 일찍 다시는 못 올 때로 간구고 내 말을 믿어줘. 아버지가 그랬어요. 동생이 그렇게 간 것은 가지지 말아야 할 것을 가져서 그런 거라고. 원래부터 당신은 내 거였어요. 그러니 불편해도 잠자코...
0: 당신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귀가 목통이 된 듯 먹먹하였다.
2: 그래요. 나는 착하고 멍청한 놈이지요. 그래서 제 것을 남한테 빼앗기고 만 거지요. 지금 내가 이러는 것은 내가 가져야 했던 것을 돌려 가지는 것이라고. 그러니 아무도 날 탓할 수 없어요.
0: 어쩌면 이 말은 넷째의 불행과 마지의 불행을 두고 말한 것이 아닌가 싶다. 그녀가 남자를 너무 우습게 보았던 모양이다. 남자의 힘은 걷잡을 수 없었다. 그는 발로 여자의 바지를 아래로 밀어젖혔다. 그리고 입으로 그녀의 상의를 우로 물어올렸다.

과 없이 남긴다. 부서지고 찢어지고 마침내 발화되고 풍화되어 소멸되어가는 그 안타까운 과정을 모두 거치면서 여자는 끝내 폭풍처럼 울음을 터뜨렸다.

내 우직한 몸짓에 의한 아픔 때문만은 아니었다. 아픔보다 더 크고 강렬한 굴욕과 수치심. 바로 그것이 그녀를 더 비참하게 무너뜨렸다. 라디오 소설 춤추는 꽃도 원작의 허련순, 극본의 장선자, 해설의 서윤호, 배역의 김혜연, 최림, 제작의 최림, 12번째 시간이었습니다.

정겹고 맛깔스러운 우리말, 뜻을 정확히 몰랐던 단어의 비밀, 속담에 담긴 지혜, 시대와 함께 변하는 우리말의 모습까지 오늘도 우리말의 깊이와 맛을 함께 발견해보는 알쏭달쏭 우리말.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알쏭달쏭 우리말 프로에서 인사드리는 서윤옥입니다. 얼마 전 아이와 함께 바다 생물 다큐멘터리를 시청한 적이 있습니다. 화면 속 깊고 푸른 바다에서 살아가는 다양한 해양 생물들을 보며 아이는 한참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영상을 감상하더니 그 중에서도 유독 향유고래에게 마음이 완전히 사로잡혔습니다. 평소 새로운 것에 잠시 흥미를 느끼고 금방 실증내던 아이였지만 향유고래만 보면 눈을 떼지 못하고 집중하는 모습이 정말 인상 깊었습니다. 영상을 본 뒤로 아이의 일상은 온통 향유고래로 가득 차기 시작했습니다. 틈만 나면 스스로 책을 찾아보며 향유고래의 습성, 서식지, 특징 등을 하나하나 알아보고 궁금한 점이 생기면 항상 저에게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그림 그리기를 좋아하는 아이는 더욱 열정이 생겨 색연필을 들고 하루 종일 향유고래 그림만 곰놓아 그리며 시간을 보냈죠. 혼자 열심히 그림 그리는 것은 물론이고 매일 저에게 향유고래의 그림을 그려달라고 졸라대곤 합니다. 밥 먹는 시간, 놀이 시간 가리지 않고 계속해서 그림을 요청하는 아이의 모습에 저는 웃음이 나면서도 한편으로는 곰노와 같은 그림만 그리다 보니 지칠 때도 많았습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릴 단어는 곰노와입니다. 자꾸 되풀이하다는 의미로 한 번 한 일을 그대로 다시 하고 또 하는 모습을 말합니다. 곰노아에는 또 곱절로 노타하는 뜻입니다. 량을 두 배, 세 배로 늘려서 준비하거나 담아둘 때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지난 주말 손님들이 집에 많이 오기로 해서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평소 만들던 양만으로는 부족할 것 같아 재료를 곰놓아 준비했죠. 평소에 두 배 분량으로 응했던 단어의 진짜 얼굴을 마주하고 옛 선조들의 삶의 지혜가 고스란히 담긴 속담과 성구의 풍경을 발견하는 즐거움. 내일 이 시간에도 알쏭달쏭

0: 뉴스입니다. 먼저 이 시간 방송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탐구 잡지가 습근평 청소기의 중요한 글, 기초연구 강화 좌담회에서의 연설을 발표했습니다.
0: 습근평 청소기가 법군성 장수 110 전체 대원들에게 회신했습니다.
1: 평륙 운하가 바다를 향해 고수준의 개방협력에 새로운 동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0: 8월 국민경제운행에서 동력이 새로워지고 구조가 최적화되는 추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1: 뉴스에 이어 시사해설을 보내드립니다.
0: 아래 상시한 내용을 보내드리겠습니다. 9월 16일 출판된 제18기 탐구잡지가 중공장 총석이며 국가주석이며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인 습근평의 중요한 글, 기초연구강화 좌담회에서의 연설을 발표했습니다. 글은 기초연구는 모든 과학체계의 근원이고 모든 기술 문제의 총기관이며 전 세계 과학기술 경쟁의 전방진지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제 해결에 나서고 국가과학기술 개혁에 대외 개방을 확대하며 글로벌 과학기술 사무관리에
1: 적기는 민중의 행복을 지키고 나라와 억만 가정의 평안을 수호하는 일은 인민공안의 막중한 직책이라고 밝혔습니다. 광범한 공안 간부와 경찰들은 민중을 위하는 초심을 지키고 훌륭한 전통을 계승하며 책임과 헌신을 굳게 다짐하고 마음과 정성을 다해 대중의 걱정과 어려움을 덜어주 습근평 총서기는 복권에서 근무하던 기간 세 차례 경찰대를 시찰하였고 장주 110의 건설 운송 능력과 자동화 수준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16일 세종국 창건 이후 처음으로 국가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총괄하는 강을 건너 바다로 이어지는 운하인 평륙 운하가 개통되었습니다. 평륙 운하가 완공되어 항행하면 광서의 발전 구도를 크게 바꿀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서남과 중남 지역은 물론 전국의 개방적 발전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쳐 우리나라와 아세안, 나아가 세계 무역 교류를 한층 더 편리하게 할 것입니다. 15일 바나마 국적의 외국 무역 선박 북강 남영 박윤호가 광서 남영항에서 출항 준비를 마쳤습니다.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선박 운항이 원활하고 안정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전력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평륙 운하는 북쪽으로 광서 남영 횡주시 평당강 입구에서 시작해 흠주시 령산현 류곡진을 거쳐 흠강을 따라 북부만에 진입함으로써 우리나라 서남 지역에서 운송 거리가 가장 짧고 경제적이며 가장 편리한 출해 통로를 열었습니다. 바다로 향하는 길은 한 국가 발전의 중요한 경로입니다. 습근평 총서기는 평륙 운하 건설을 매우 중시하면서 여러 차례 중요한 지시와 회시를 했습니다. 2023년 12월 총서기는 광서를 시찰할 때 평륙 운하 모형을 함께 보면서 서부 6해 신통로 핵심 공정 건설에 관한 보고를 청취했습니다. 그런 높은 기준과 높은 품질로 평륙 운하를 건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항문 개방, 경제, 안전, 생태를 아우르는 국가급 종합전략사업으로서 평륙 운하는 서부 6해 신통로 종합계획, 국가종합립체교통망 계획요강 등 국가급 계획에 포함되었습니다. 교통운수부 수은국 국장인 양화웅은 평륙 운하는 서부 6해 신통로의 핵심 공사일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가 교통강국을 건설하는 데 있어 대표적인 공사라고 말했습니다. 평륙 운하의 총 길이는 134.2km이고 공사는 내륙 1급 항로 기준으로 건설되어 5,000톤급 선박이 통항할 수 있습니다. 15차 5개년 전망 계획 기간 우리는 국가 종합 립체 교통망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입니다. 강물이 한 줄기로 힘차게 흘러 산과 바다를 잇습니다. 2022년 8월 착공해 올해 8월 평륙 운하 본체 공사가 검수를 통과하기까지 1,400여일 동안 중앙의 총괄, 지방의 협력, 과학기술 난제 해결, 산업 연계를 바탕으로

0: 2만여 명의 건설자들이 광서 대지에서 산을 가르고 봉우리를 두르며 강을 열어 바다로 향했습니다. 분수령 구간에서는 6.5km에 달하는 산체를 깎아내어 서강으로부터 북부만으로 나아가는 요충지를 뚫었고, 마도 중추에는 세계에서 수위차가 가장 큰 성수운 선박 수문과 규모가 가장 큰 내륙 하천 성수운 선박 수문을 건설했습니다. 광서 쫑족 자치구 교통운수청 황국훈 부청장은 앞으로 해상교통의 주축을 더욱 촘촘히 짜고 중추 항만의 역량을 더 강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황통 백색 철도, 우강 항문 개선 공사 등 중대 프로젝트 건설을 더욱 신속히 추진하고 북부 만항과 남영항 건설을 종합적으로 조율할 것입니다. 항만의 복합항과 일항통 모델의 정착을 촉진해 전구역 항만 클러스터의 종합 중추 역량을 높일 것입니다. 동서가 서로 돕고 육해가 연동하면서 기상은 무궁무진합니다. 평육 운하가 개통되면서 광서는 평육 운하 경제대 짓고 있습니다. 광서 쫑족 자치구 정부 보도 대변인 장지문은 평육 운하 개통 후 아세안 주요 항구까지의 항로가 크게 단축되고 종합 물류 원가는 18%에서 30%까지 절감되어 기업 경영 원가를 효과적으로 줄이고 대내외 상업 무역 유통을 원활히 하며 대중들의 소득 증대와 지불을 이끌고 서남 지역 물류 통로의 구도와 경제의 지리적 판도를 전면적으로 재구성함으로써 지역의 고품질 발전에 강력한 원동력을 주입할 것이라고 표했습니다. 아시안을 향하고 세계를 바라봅니다. 개통된 평육 운하는 강과 바다를 연결하는 운송 통로일 뿐만 아니라 더욱이는 산업 통로, 개방 통로, 발전 통로로 될 것입니다. 오늘날 평육에서 바다로 향하는 물결을 타고 우리나라 대서남 지역의 험준한 산맥 사이에서는 바다를 향한 시대적 교향곡이 울려 퍼집니다.
1: 민영협력 및 동서부 협력 리론 실천 세미나가 15일 뇽하 온천에서 개최됐습니다. 대표들은 18차 당대 이후 습금평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정이 동서부 협력을 이끌어 역사적인 성과를 거두었다고 인정했습니다. 동서부 협력에 관한 습금평 총서의 중요한 논술 정신을 깊이 학습 터득하고 인민 중심의 발전 사상을 견지하며 전체 인민의 공동 부유를 착실히 추진해야 합니다. 문화사업과 문화산업을 발전시켜 문화로 서부지역의 경제사회 발전을 뒷받침해야 합니다. 민영협력 등 소중한 경험을 깊이 총화하여 신시대 동서부협력의 생생한 이야기를 잘 전해야 합니다.
0: 국무원 보도판공실이 15일 소식 발표회를 열었습니다. 국가통계국의 데이터를 보면 8월 국민경제 운행이 전반적으로 안정을 유지하는 한편 동력이 새로워지고 구조가 최적화되는 추세를 이어갔습니다. 8월 우리나라 공업 생산이 가속화되고 전국 규모 이상 공업의 부가가치가 동기 대비 5.2% 증가해 전달보다 0.7%포인트 빨라졌습니다. 그중 장비 제조업과 첨단 기술 제조업이 빠르게 성장하며 리튬 배터리 공업 로봇 제품의 생산량이 각기 57.2%, 34.6% 증가했습니다. 국가통계국 보도대변인 부릉휘는 우리나라는 국내 에너지 공급 보상 강도를 적극 높이고 다원화 수입을 추진하며 또한 근년내 우리나라의 에너지 친환경 전환 성과가 뚜렷해 국내 에너지 공급을 효과적으로 보장함으로써 생산의 안정을 지탱했다고 표했습니다. 8월 규모 이상 첨단 기술 제조업과 디지털 제품 제조업의 부가가치가 각기 동기 대비 16.7%, 15.7% 증가했고 새 원동력이 규모 이상 공업 성장에 대한 기여가 60%를 넘었습니다. 정보 전송, 소프트웨어와 정보 기술 봉사업의 생산 지수가 9.6% 성장하고 봉사업 생산 지수 성장에 대한 기여가 20% 넘었습니다. 부릉휘는

0: 과학기술 혁신과 산업 혁신의 융합 발전에 따라 친환경 전환이 깊이 있게 추진되고 전 세계 인공지능 발전과 에너지 전환이 빨라지면서 첨단 기술 제조업, 디지털 제조, 정보기술 봉사를 대표로 한 우리나라 신흥산업이 빠르게 발전되어 신구 원동력 전환과 발전 품질에 중요한 기여를 했습니다. 소비시장 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었습니다. 1월부터 8월까지 사회 소비품 판매 총액은 33조 원에 근접해 지난해 동기 대비 3,600여억 원 증가해 국내 수요를 강력하게 지탱했습니다. 전반 소비에서 봉사 소비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올랐습니다. 부릉휘는 각 측이 소비 확대에 제반 정책 조치를 적극 관철하면서 양질 공급을 힘써 확대하고 소비품 보상 판매를 추진하며 봉사 소비의 잠재력을 발굴하고 소비의 새 성장점을 육성해 소비시장 운행이 전반적으로 안정적이었다고 표했습니다. 부릉휘는 미래 발전의 견지에서 볼 때 우리나라 봉사 소비와 품질형 소비 수요가 끊임없이 확대되고 소비 환경이 다양하며 미래 시장의 발전 공간과 잠재력이 아주 거대하다고 표했습니다.
1: 국가의료보상국이 15일 발표한 통계에서 높은 수준의 의료 신기술 신제품을 대상으로 의료봉사 가격 항목 사전 립항 제도를 시범 실시하여 가격 립항이 신기술 신제품의 승인보다 앞서가게 하고 우수한 의료 혁신 성과가 더 빨리 대중에게 혜택을 주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나의 신기술과 신제품이 실험실에서 림상 현장에 적용되기까지는 연구개발, 심사, 승인, 가격 립항 등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의료봉사 가격 항목이 있어야 각지 의료기관이 가격을 정해 비용을 청구할 수 있고 관련 제품이 적용되며 최종 환자가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가격 사전 립항은 바로 이 핵심 고리를 겨냥한 것으로 승인 적용과 가격 립항이 거의 빈틈없이 연결되도록 합니다. 사전 립항 지도 탐색을 통해 가격 지원의 핵심 시점이 혁신기술 연구개발, 림상 연구 단계로 앞당겨졌습니다. 국가의료보장국 의약가격 입찰구매구 동조희 부국장은 사전 립항 제도가 세 가지 상황의 혁신에 초점을 맞춘다고 말했습니다. 림상 가치가 크고 진단 치료 수단을 돌파한 신기술, 림상의 중대한 수요를 충족시키고 핵심 분야의 진단과 치료 난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며 진단 치료 효율과 정밀도를 높이는 신형 장비, 진단 치료의 공백을 메우고 환자 리익을 중심으로 하며 수술 방안을 바꾸는 신형 소모품 등입니다. 국가의료보장국은 가격 사전 립항이 수문을 열어 물을 방류하는 것이 아니고 더욱이 문턱을 낮추는 지름길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최종적으로 정식 가격 항목으로 전환될 수 있는지는 관련 혁신 제품이 승인 적용될 수 있는지에 달리했습니다. 의료봉사 가격 사전 립항은 한 성이 신청하고 전국이 참조한다는 모습을 사용합니다. 동일 기술이나 제품이 최초 신청을 완료한 후 다른 의료기관은 신청을 중복 제출할 필요가 없으며 각 성급 의료보장부서도 중복 접수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면 신기술의 전국 보급과 적용을 앞당길 수 있습니다. 동지대학 부속 동방병원 재생의학연구소의 하지용 소장은 한 송이 립항하면 전국이 따른다는 방식이 중복 업무를 피할 뿐만 아니라 관련 기술의 림상 진입도 더 빠르게 할수 있다고 표했습니다. 기술이 성숙하면 가격 책정이 시행되고 환자가 그 혜택을 보게 됩니다. 이에 맞춰 전국이 뒤따르는 녹색 통로가 마련되어 각 성이 신청 심사 절차를 다시 반복할 필요가 없으므로 원래 첨단 요법을 사용하기 위해 오래 기다려야 했던 중증 환자들이 감당할 수 있는 비용으로 가장 빠른 시일 내에 새로운 치료 선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0: 중국 최대 농업 대성인 하남성은 과학기술 혁신을 엔진으로 삼아 농업 과학기술 장비를 힘껏 발전시켜 왔으며 각종 지능형 장비들이 농업 생산의 각 단계에 광범위하게 적용되어 농업의 작업 효율을 효과적으로 높이면서 농업 현대화 발전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하남성 정주에 위치한 한 돼지 육종센터에 들어서면 다층 건물에 돼지 우리에 첨단 기술이 많이 적용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상 보도를 마칩니다. 이 시간 담당의 김홍화, 박민걸이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많은 대표단이 나고야 아시아지역 경기대회 속소 조건에 불만을 제기하고 있는 데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6 아이지 나고야 아시아지역 경기대회 개막이 19일로 며칠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대회 속소 조건이 계속해 많은 참가 대표단의 불만을 사고 있습니다. 컨테이너형 림시 숙소는 침대가 좁고 방에 물이 새서 일부 팀은 다른 숙소를 차지했습니다. 인도 대표단은 컨테이너 숙소 환경에 적응하도록 자국에서 미리 모의 숙소까지 설치했습니다. 력대 취하, 심각한 부족 등 평가는 별도의 선수촌이 없는 이번 아시아 체육 경기 대회에 난처한 조석을 달았습니다. 지금까지 가장 날카로운 비판은 한국 대표단에서 나왔습니다. 한국 농구협회 부회장 정재용은 한국 남자 농구 대표팀이 묵는 컨테이너형 림시 숙소에 깊은 불만을 표하며 자신의 경험상 이번이 사상 최악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키가 2m가 넘는 선수는 침대에서 다리조차 펼 수 없다며 이건 매우 불합리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 남자 농구 선수 변준형은 영상 하나로 문제를 눈에 보이게 했습니다. 화면 속에서 숙소 세면대에서 물이 새 바닥에 물이 잠겼습니다. 그는 소셜미디어에 제발 도와주세요 라는 글을 남겼습니다. 정재용은 또한 조직위원회가 그들의 우려에 늦게까지 응답하지 않는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조직자들이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다며 현재 대회 대한체육회와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지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올림픽위원회 관계자는 숙소 조건 악화가 한 팀, 한 대표단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현재 한국 아시아 체육 경기대회 대표단 전체뿐만 아니라 관계자는 다른 호텔과 민박으로 옮겨졌다고 비했습니다. 필리핀 남자 농구팀은 협력사를 통해 현지 호텔을 자취로 예약했습니다. 약 2,000명이 묵는 컨테이너형 숙소에 대해 인도는 미리 적응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인도 체육관리부문은 인도 국내에 컨테이너 숙소와 료산 숙박시설 두 곳을 마련했습니다. 내부에는 작은 2인용 짐실 2개, 화장실 2개, 작은 주방 및 거실 공간이 있습니다. 인도 체육관리부문의 관계자는 일본의 시설이 어떻든 우리는 선수들이 이 상황에 익숙해지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아시아 체육경기대회에 등록한 선수와 관계자는 만 7,000명을 넘어 올림픽보다도 많지만 조직위원회는 처음에 약 1만 5,000명만을 기준으로 준비했습니다. 조직위원회 위원장 오무라 하레아키는 앞서 추가 참가자를 위한 숙식을 마련할 인력도 예산도 없다고 토로하며 그들이 그래도 오고 싶다면 스스로 마련해야 한다고 말하기까지 했습니다. 비용을 줄이기 위해 이번 대회는 별도의 선수촌을 마련하는 것을 포기하고 크루즈선, 컨테이너 숙소, 각지 호텔까지 동원했습니다. 크루즈선은 4,000명에서 5,000명 정도를 수용하고 컨테이너 숙소는 약 2,000명을 수용하며 나머지 인원은 호텔에 분산 투숙합니다. 아시아올림픽평의회는 지난달 조직위원회와 공동 성명을 내고 7월 등록 마감 전에 등록한 1만 7천여 명 모두 대회 기선에 맞는 숙소를 배정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공동 성명은 또 마지막 준비가 모두 완료되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며 이번 아시아 체육 경기 대회는 반드시 몇 시대 만에

0: 가장 장관인 아시아초 경기대회가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개막이 림박하고 축구, 농구 경기는 이미 시작됐지만 각종 불평은 끊이지 않습니다. 지난주 나고야에 강한 폭우가 내려 수백 명의 선수가 컨테이너 숙소에서 밖으로 대피하여 워낙 긴장된 숙소 배치에 설상가상이 되기도 했습니다. 현지 기상 부문의 예보에 따르면 앞으로 며칠 비가 더 내릴 것으로 예상되어 컨테이너 숙소에 묵는 참가자와 외부 인사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대표단이 나고야 아시아 체육 경기대회 숙소 조건에 불만을 표하고 있는 데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해설의 김홍호였습니다.
1: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존칙입니다.
1: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이 어깨를 엮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0: 지구라는 이 행성에는 80억 인구가 있습니다. 가장 훌륭한 당신은 다른 사람과 반복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당신의 방식대로 걷고 당신의 방식대로 감당하며 당신의 방식대로 나누고 당신의 방식대로 싸우며 당신의 방식대로 사랑하고 당신의 방식대로 꿈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면 됩니다. 그런 당신과 함께 종국은 자신의 방식대로 현대화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종국식 현대화, 종국의 방식대로 열심히 노력은
1: 절단입니다. 오늘 학습시간 권에서는 게를 특별 프로그램 병호군인 스큰뱅이 저하는 정보를 보내드리고 뉴스 추석 시간에는 흩어진 경기장과 협소한 컨테이너 숙소란 제목으로 경기 전 나고야 아시아 체육 경기 대회를 탐방한 상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분석과 설명 시간에는 중국 봉사가 세계에 무엇을 가져다 주는지 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만의 애청 부탁드립니다. 먼저 학습 시간입니다. 게를 특별 프로그램 병호군인 스큰뱅이 저하는 정고 오늘은 제1부 강사는 곧 인민이다. 인민 최우선편 두 번째 부분 보내드리겠습니다.
2: 창조한 것일까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대봉의 미지는 전국시대 사상가 장자의 소요유에서 최초로 등장. 홍고종 조구도 도망치면서 군의 사기도 크게 떨어졌습니다. 이때 악비는 부하들을 모아놓고 팔목을 그어 피를 보이며 지금이 바로 충성을 다해 나라를 구할 때라고 병사들을 격려했습니다. 이 말은 병사들을 감동시켰고 군의 사기를 크게 진작시켰습니다. 사실 중국 공산당을 가리킵니다. 당이 중국 인민을 위한 행복 도모라는 초심을 굳게 지키고 인민 속에 뿌리 내려 인민에 의지할 때만이 두 번째 백년 분투 목표와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이라는 사명을 실현할 수 있으며 진정으로 대붕이 하루아침에 바람을 타고 일어나 구만리 하늘로 치솟는 경지에 이를 수 있습니다.
3: 용만 교수님의 해설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강산은 인민, 인민은 강산에 담긴 깊은 함의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우선 연 10월 15일 습근평 총서기가 아버지인 습중훈 동지에게 보낸 생일 축하 편지의 일부로 아버지에 대한 진심 어린 축복과 함께 아버지처럼 공산주의 위협과 인민을 위해 헌신하겠다는 확고한 결의를 담고 있습니다. 습근평 총서기는 혁명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0: 것입니다. 아버지 습중훈 동지는 로혁명가로 모택동 동지로부터 군중 속에서 나온 군중의 지도자로 평가받았습니다. 습중훈 동지는 자녀들에게 인민을 위해 봉사하는 절강성 상해시에서 근무하면서도 그는 늘 인민의 복지를 최우선으로 삼고 곳곳에서 탁월한 정치 업적을 쌓았습니다.
1: 人民对美好生活的向往就是我们的奋斗目标。
0: 2012년 12월 29일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총서기직을 맡은 지 44일 된 습근평은 노혁명 근거지인 하북성 부평현 락타만촌을 찾아 가난구제 개발 사업에 서막을 열었습니다. 이 일은 못 박는 정신으로 꾸준히 반복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021년 7월 1일 중국 공산당 창건 100주년 기념대회 연설에서 습근평 총서기는 전 세계에 엄숙히 선언했습니다.
1: 经过全党全国各族人民持续奋斗，我们实现了第一个百年奋斗目标，在中华大地上全面建成了小康社会，历史性的解决了绝对贫困问题，正在意气风发向着全面建成社会主义现代化强国的第二个百年奋斗目标迈进。
0: 2021년 10월 16일 오전 10시 중국 공산당 제20차 전국 대표대회가 북경 인민대회당에서 개막되었습니다. 저는 당대표로서 습근평 총서기의 20차 당대회 보고를 현장에서 직접 들을 수 있는 영광을 지녔습니다. 저는 이 획기적인 역사 순간을 목격하는 산 증인이 되었습니다.
2: 평어군인 습근평이 좋아하는 전고 제1부 강사는 곧 인민이다. 인민 최우선편 두 번째 부분 보내드렸습니다.
3: 작은 불꽃 하나는 우리의 손끝을 따뜻하게 해주고 활활 타오르는 모닥불은 우리의 지친 몸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한 방울의 물은 우리의 입술을 적셔주고 힘차게 흐르는 장강은 만무양전을 관계합니다. 한 사람은 한날라기 음악을 연주하고 교향악단은 웅장한 음악을 연주합니다. 한 지역의 풍토는 그 지역의 사랑을 기릅니다. 여러 민족이 함께 단결 진보하고 함께 번영 발전하는 것은 중화민족의 생명이고 역량이며 희망입니다.
2: 노래 한 곡 들으시겠습니다.

0: 뉴스 추적 코너 이어집니다.
1: 뉴스 추적.
0: 오늘 AI로 해설해 드리는 뉴스 추적 시간에는 흩어진 경기장과 협소한 컨테이너 숙소라는 제목으로 경기 전 나고야 아시아 체육경기대회를 탐방한 상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 제20회 아시아 하계체육경기대회가 개막까지 일주일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기자는 이틀 전 나고야에 도착한 뒤 며칠 동안 숙소와 경기장, 주요 미디어 센터를 오가며 경기대회가 다가오는 절주를 체감했습니다. 13일, 기자는 에치현 도요다시에 있는 탁구장 도요타 스카이 홀을 찾아보았습니다. 홀에 들어서자 붉은색 경기용 바닥재가 코트 전체에 깔려 있었고 9개의 파란색 탁구대가 구역별로 배치되어 있었으며 탁구대 주변에는 후원사 로고가 인쇄된 붉은색 가림막이 설치돼 있었고 6천여 개의 좌석이 관람객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또한 미디어 관람석에는 테이블이 있는 좌석 60석과 테이블이 없는 좌석 100석이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시공 인력들은 관람석과 혼합 취재구역, 기자회견장에서 마지막 대회 로고를 붙이고 있었습니다. 경기장 뉴스 담당자는 이번 아시아체육경기대회 탁구 경기 입장권이 전부 매진되었고 중국팀과 일본팀 주력 선수들의 경기는 중앙탁구대에서 치러질 예정이라면서 경기 분위기는 매우 뜨거울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경기를 관람하려고 이 경기장에 도착하는 일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이번 아시아체육경기대회의 대부분 경기장은 아치현 나고야시에 있지만 일부 경기는 나고야시 밖에서 열립니다. 도요다시에 있는 탁구장을 예로 들면 기자는 나고야 시내에서 출발해 지하철을 갈아타고 다시 걸어서 편도 한 시간 30분이 걸려서야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이번 아시아체육경기대회의 경기장 분산을 보여주는 한 단면입니다. 이번 아시아체육경기대회는 총 54개의 경기장을 사용합니다. 수영, 다이빙, 승마는 멀리 도쿄에서 진행하고 아티스틱 스위밍과 트랙사이클은 각각 시즈오가 현 하마 마츠시와 이즈시에 배치되었습니다. 필드하키는 기후현에 배치되었고 축구는 7개 경기장, 6개 도시에 걸쳐 연가지로 분산되어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지속 가능성이 대회 개최의 공통 인식이 되고 예산 제약이 갈수록 엄격해지면서 집중된 신규 경기장군을 새로 짓기보다 기존의 경기장을 우선 활용하고 개조하는 것이 종합경기대회의 공통된 선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흩어진 경기장은 나고야의 临시방편일 뿐만 아니라 향후 대형 대회의 일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경기장은 흩어져 있고 숙소는 비좁습니다. 예산을 줄이기 위해 일본 측은 대형 선수촌을 짓지 않고 크루즈선, 컨테이너 하우스, 호텔 등으로 선수와 대표단 임원을 분산 수용했습니다. 나고야 항구 구역에는 약 200동의 컨테이너형 숙소 시설이 가지런히 늘어서 있습니다. 이곳에 약 2,000명의 선수와 팀 임원이 수용될 예정입니다. 컨테이너 하우스는 이달 6일 개방된 뒤로 이미 일부 선수들이 입주했습니다. 한 동은 두 단원으로 구성되고 각 단원은 약 35평방미터의 침대 4개가 있고 위생시설 등도 포함돼 있지만 공간은 매우 제한적입니다. 현재 남자 농구 경기가 개막했는데 선수 중에는 키가 2m를 넘는 이들도 적지 않습니다.

0: 합니다. 한국팀 주력 선수 리현중은 인터뷰에서 숨웃음을 지으며 너무 힘들다 고 말했습니다. 침대도 크지 않아 연장 받침장치를 쓰지 않으면 발 둘 곳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불평해도 소용없으니 더 쾌적한 공간을 만드는 방법을 찾아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현장 취재로 이동하는 기자들은 또 다른 협소함을 마주하게 됩니다. 대회 기간 나고야 권역 호텔 평균 객실 요금은 평소보다 2배에서 3배 올랐음에도 시내 호텔 대부분은 이미 만실 상태입니다. 기자가 도착하기 직전 나고야는 일종의 압력 시험을 겪었습니다. 8일 오후 이곳에 집중호우가 갑자기 쏟아져 일부 지역의 한 시간 강수량이 104.5mm에 달해 지역 관측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고 전시교통은 한때 마비되기까지 했습니다. 취재단보다 먼저 도착한 기술팀 동료들은 그날 밤 뉴스센터에 갇혔습니다. 조직위원회는 체류된 인원들을 높은 안전지대로 이동시켰고 밤 10시가 넘어서야 떠날 수 있었습니다. 그 뒤 뉴스센터 링근 지하철역에서 거의 1시간을 기다린 끝에 지하철 한 편을 겨우 타게 되었습니다. 일본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이 전례 없는 폭우로 주미디어 센터 1층에 물이 들어왔고 여러 전시관에서 물이 새고 물이 고이는 상황이 나타났습니다. 항구구역의 컨테이너 하우스에 머물던 선수와 직원 약 400명은 한때 대피했다가 약 2시간 뒤 안전이 확인된 후 복귀했습니다. 나고야시 히로사와 이지로 시장은 관련 경기장 피해가 심각하지 않아 경기는 예정대로 진행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개막식 개최지인 미즈호공원 육상경기장은 경기장 전체가 방음벽으로 빈틈없이 둘러싸여 있고 직원들은 개막식 전 마지막 준비작업에 한창입니다. 경기장 링근 지하철역 곳곳에는 아시아체육 경기대회 로고도 눈에 띕니다. 개막까지 이제 4일 남은 가운데 나고야는 곧 본격적인 아시아체육 경기대회 시간으로 접어듭니다.
1: 엄마, 창문을 왜 열어요? 밤새도록 창문을 닫고 있으면 방 안에 이산화탄소가 너무 많아서 숨 막히잖아. 그래서 창문을 열고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는 건가요?
2: 그렇지.
1: 그럼 엄마, 만약 우리 모두가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면 지구가 답답해하지 않을까요?
2: 그게...

0: 지구를 너무 오래 숨 막히게 하지 마세요.
1: 요 분석과 설명 시간입니다.
2: 분석과 설명.
1: 오늘은 중국 봉사가 세계에 무엇을 가져다 주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GE 헬스케어는 중국산 고급 영상 장비 여러 개를 전시했고, 프랑스 슈나이더 일렉트릭은 전 생애 주기 원스톱 봉사와 혁신 성과를 발표했으며, 네덜란드 회계사무소 KPMG는 중국 디지털화 등 분야의 혁신 해결 방안을 선보였습니다. 9일부터 13일까지 열린 2026년 중국 국제봉사무역교육회에서는 중국 봉사무역이 세계에 활력을 불어넣는 생생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주빈국 대표인 중국 주재 노르웨이 대사관 상무참사관이며 노르웨이 혁신소의 중국 지역 책임자인 한영은 중국 봉사무역의 질적 승격에 따라 국내 봉사 수요가 지속적으로 방출되어 노르웨이를 포함한 각국 기업의 새로운 기회를 가져다 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국제경제무역 구도가 빠르게 재편되면서 봉사무역은 날로 경제성장을 견인하는 중요한 엔진이 되고 있습니다. 데이터에 따르면 글로벌 봉사 부가가치는 세계 경제 총량의 65%를 차지하고 글로벌 무역 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분의 1을 넘습니다. 올해는 중국의 15차 5개년 전망계획의 첫 해로 정부 사업 보고는 봉사업의 역량 확대와 품질 향상을 올해 업무의 중점 중 하나로 삼고 중국 봉사 브랜드 육성을 제출했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이번 중국 국제 봉사무역교육회는 눈부신 성적표를 내놨습니다. 90개 국가와 국제기구가 전시관을 설치하고 회의를 열었으며 400여 개 세계 500강 기업과 업계 선도 기업이 참가했고 각종 성과 1200여 건을 달성했습니다. 여러 차례 참가한 오스트랄리아 무역투자위원회 대중화권 총경대이며 중국 주재 오스트랄리아 대사관 상무공사인 대덕명은 현재 세계가 여러 도전에 직면한 가운데 중국 국제봉사무역교육회가 각국의 교류와 협력을 위한 최적의 플랫폼을 제공하여 호혜 상승을 크게 촉진했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은 세계 제2의 봉사무역 대국입니다. 최근 몇 년간 중국 봉사의 가치와 지능화 수준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기간 중국

0: 보여주었습니다. 이는 중국에 진출한 외국 기업이 연구개발센터를 설립하고 혁신 발전을 실현하는 데 앞으로 해외 진출 봉사 홍보 로드쇼 구역을 마련하여 중국 기업의 국제시장 확장에 전문적인 지지를 제공한 것입니다. 라틴 아메리카 통신사는 이 조치가 국제시장에서 중국 봉사의 날로 커지는 중요성을 반영한다고 인정했습니다. 중지그룹 왕혐의 정경리는 회사는 국제화 봉사에 약 40년간 종사해 오면서 중국의 해외 진출 기업에 전방위적인 인력 자원 봉사를 제공하여 기업과 현지 동반자의 호혜 상생을 돕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향후 5년간 중국은 봉사업을 중점으로 시장 접근과 개방 분야를 확대할 것입니다. 이번 교체를 통해 세계는 더큰 개방과 협력의 공간도 보았습니다. 미국 일라이 릴리 글로벌 고위 부사장 왕래는 중국의 우수한 혁신과 개방 환경, 그리고 의약 시장의 거대한 수요가 회사에 광활한 기회를 가져다 준다면서 우리는 향후 10년간 30억 달러를 투자해 중국에 깊이 뿌리 내리겠다는 약속을 계속 이행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 외자 기업 고위 인물들도 향후 중국이 더 많은 업종을 외자 기업에 개방하여 중국 내 발전의 새로운 기회와 새로운 무대를 제공할 것이라 믿는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정부가 발표한 봉사업 역량 확대와 질 제고 추진에 관한 의견에 따르면 2030년까지 중국 봉사업의 총규모는 100조 원 단계에 진입하고 더 많은 중국 봉사 브랜드를 육성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는 세계 무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전 세계가 더 많은 혜택을 함께 누리게 할 것입니다. 유엔 무역발전회의 국제무역 상품국 사장인 드라모라가 말했듯이 중국은 다른 나라와 다른 기업들을 위해 상업 기회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1: 나는 한 방울의 물입니다.
2: 나도 한 방울의 물입니다.
1: 나는 맑은 시냇가에서 왔습니다.
2: 나는 깨끗한 조소지에서 왔습니다.
1: 꽃밭에서 나는 꽃들의 아름다움을 책임집니다.
2: 수도꼭지를 제대로 닦지 않아 나는 하수도로 향합니다.
1: 나는 강과 하천에 흘러들어 농포를 관계합니다.
2: 먹물처럼 검게 오염된 나는 악취를 풍깁니다.
1: 물 자원을 아껴 물한 방울의 가치를 발휘합시다.
0: 노래 한곡 들으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층보도였습니다. 이 시간 프로그램 편성과 진행의 절단이었습니다. 저희 방송의 기타 내용을 더 들으시려면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0: 올해 활용시는 관할 구역 내 광활한 림의 생태 자원을 기반으로 하고 림화 균류 특색 산업을 연결고리로 삼아 생태 부민 발전 경로를 파고들고 양질의 생태 자원을 친환경 산업 혜택으로 전환시켜 녹조 청산이 지속적으로 생태적, 경제적 효익을 방출하도록 추동했습니다. 올해 활용시는 시범점이 성숙해진 기반 후에 활용시 원수 림업유한회사와 활용시 하천평 림업유한회사를 림화균류 양측체계에 받아들여 산업의 규범화와 표준화 건설을 가일층 추진했습니다. 현재 각 림업유한회사의 림화균류 양식 총면적은 5.2헥타르에 달하고 림화경제는 규모화, 다원화, 장기화 방향으로 꾸준히 나아가고 있습니다. 전통 림업의 단일 품목 발전 기한을 타파하기 위해 활용시는 주동적으로 산업 구조를 최적화하고 목이버섯 양식 산업을 새로 증가했으며 계암버섯 더하기 목이버섯 쌍품목 협동 발전 구도를 구축해 림화균류 산업의 정밀화, 특색화, 품질화 전환이 실현되도록 추동했습니다. 2026년 각 림업유한회사는 과학적으로 계획하고 구역을 나누어 양식하며 정밀하게 관리, 보호하면서 현재까지 누계로 계암버섯 균배지 9,700봉지, 목이버섯 균배지 2,000봉지를 투입하고 약 8만 원을 투입해 과학적, 균형적인 산업구도를 이루었습니다. 올해 활용시는 특별자금 약 40만 원을 투입해 균종구매, 림화 규모화 양식, 부대물자 보장, 전문기술 봉사 등에 사용할 것으로 기획했습니다. 5월 초에 모든 균종이 도착한 후 관련 부문은 기층에 심입해 회사가 천혜의 림지 자원에 발붙이고 각자의 실정에 맞게 적절한 대책을 세워 표준화 양식을 전개하며 정밀한 배합비와 과학적인 관리 보호를 엄격히 신설하도록 지도함으로써 산업이 질서 있게 추진되고 질과 능률이 향상되도록 전력으로 보장했습니다. 활용시는 국유, 유휴 림지 자원에 의탁하고 실제 상황에 맞춰 림화 균류 양식 산업 대상을 추진했습니다. 대상은 생태 친화적이고 보호 관리가 간편하며 수익이 안정적이고 주기가 지속적인 우세를 갖추었습니다. 그중 계암버섯 양식 대상의 올해 수익은 약 10만 원으로 예상되고 산업의 장기 효과 수익 주기는 5년에 달할 수 있어 림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경제적 버팀목을 제공했습니다. 동시에 주변 100여 명 군중의 근거리 취업을 견인하고 군중의 년 평균 수입이 15만 원 좌우 증가되도록 조력했습니다. 대상의 착지는 림지 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림업 증수와 대중 치부의 새로운 경로를 확장하며 생태 보호와 산업 발전의 양성 순환을 실현함으로써 녹조 청산을 부민 흥림의 친환경 보물단지로 전환시켰습니다. 이번 림화 균류 양식 대상의 규모 확대 및 질 향상은 활용시가 국유림장 개혁을 심화하고 림업 자원을 활용하며 산업체계를 풍부히 하는 중요한 조치로서 특색 림화 재배 산업의 부족점을 보완하고 전통적 단일적인 림업 발전 모식을 타파해 다차원적이고 지속가능한 림업 산업 발전의 새로운 구도를 구축했습니다. 향후 활용시는 지속적으로 생태에서 보물을 얻고 녹색을 황금으로 바꾸는 발전 경로에 주력해 림화 균류 특색 우세 산업의 규모와 경쟁력을 키우고 림화 경제의 발전 기반을 든든히 다지며 림업 산업 체계를 보완하고 생태 보호를 바탕책으로 산업 발전을 수단으로 부민 흥림을 목표로 삼아 생태 효익 증가, 산업 소득 증대, 림산 작업소 장기 발전의 양성 순환을 힘써 실현할 방침입니다. 이상 연변의 창 프로를 마칩니다.
1: 거리 골목마다 새로운 재미가 있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을 때마다 색다른 풍경이 보이며 매 풍경마다 정취가 넘치는 이곳은 삶이 머무는 곳 연길입니다.
2: 독특한 민족 문화 매력을 느끼고 축구 고향의 활력과 열정을 만끽하며 전통 음식의 맛을 체험할 수 있는 연길에 오셔서 연길 라이프를 즐기시기 바랍니다.

일정을 짜고 정보를 모으며 계획하고 준비하는 시간. 여행은 떠나기 전이 가장 즐겁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네, 연애도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 썸 탈 때가 더 설렌다고 합니다. 네, 계절이 바뀌는 타이밍 역시 비슷하지 않을까요? 요즘 우리는 가을과 썸을 타고 있습니다. 낮에는 덥지만 아침 저녁으로는 살짝 선선함이 느껴지는데요. 소심하게 콕 찔러보는 것 같아도 확실한 시그널입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다가와도 좋다고 가을에게 응원을 보내주고 싶습니다. 오늘도 조피디와 함께하는 데이트 지금 바로 떠날까요?

저 PD의 FN데이트 오늘 방송의 문을 열었습니다. 오프닝 곡은요, 크러저 이 노래로 시작했고요.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는 저 PD의 FN데이트. 네, 오늘은 직장인 바이러스 코너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우리 직장인분들의 말 못할 고민, 또 다양한 직장인분들의 또한주 동안, 직장 내에서 생긴 재밌는 에피소드들과 함께하고 있고요. 참여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저희 공식 계정, FM88ZHOPD, 그리고 제 개미챗, 졸광 한어병음 그대로 추가하시고 보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오늘도 기대하고 있고요.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네,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는 조피디 FM 데이트, 네, 직장인 바이러스 코너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요즘 회사에서 고민 아닌 고민이 있습니다. 저는 매번 택배 찾으러 1층으로 내려갔다 오곤 하는데 옆자리 동료가 제가 택배 찾으러 갈 때마다 저한테 자기 택배까지 가져다 달라는 겁니다. 처음에 몇 번은 그냥 아무렇지 않게 네, 가져다 주곤 했는데 여러 번 반복되다 보니 슬슬 얄밉고 괘씸하더라고요 하고 보내주셨습니다. 네, 그래요. 뭐 아무리 같은 일이라고 해도 당연히 네, 기분이 안 좋을 수도 있고 네. 그래요. 호의가 또 계속 되다 보면 상대방은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참여 감사하고요. 네. 다음번에는 아무 말 없이 이제 본인 것만 챙겨가시고 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요. 참여 감사하고요. 또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래요.

네, 이어서 다음 문자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점심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 상사분께서 서류 찾아달라고 하는 겁니다. 점심도 못 먹고 찾아서 갖다 드렸더니, 지금 당장 필요한 것도 아니라고 하네요. 점심도 못 먹고, 지금 배고프네요. 하고 보내주셨습니다. 네. 그래요. 다음번에는 이런 또, 네, 또 부탁을 받으면 먼저, 네, 언제까지 찾아드리면 되는지, 네, 먼저 질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뭐, 간식거리라도 있으면 빨리 드시고, 네, 이제 또 퇴근하시고 맛있는 음식 드시길 바라겠습니다. 참여 감사하고요.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아침부터 참 피곤한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출근길에 저의 오래된 차가 갑자기 고장이 나질 않나. 회사에 그래서 지각을 했는데 또 상사한테 혼나기도 하고 하루 종일 기분 잡쳐 있습니다. 그래요. 네, 아침에 그 기분이 하루 종일 그 컨디션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요. 이럴 때일수록 빨리 이제, 네, 마인드 컨트롤을 해서 기분 전환을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네, 사소한 행복 거리, 네, 사소한 좋은 일들 생각하시면서, 네, 기운 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행복을 열어가는 정선아의 해피라디오에서 인사드립니다. 네, 해피라디오 오늘 이 시간에는 종합문의 시간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늘 이 시간이면 또 여러분들께 또 다른 즐거움을 주는 시간이죠. 네, 오늘 준비된 내용입니다. 오늘의 좋은 글과 재미나는 서품, 그리고 민간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즐거운 시간 되세요. 네, 먼저 좋은 글 읽어드리겠습니다. 만약과 다음. 지나간 일에 대해서 후회하는 것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큰 시간 낭비입니다. 뉴욕의 한 저명한 신경정신과 의사는 퇴임 연설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그동안 환자들을 만나면서 나의 생활 방식을 바꾸는데 갈까요? 당신이 습관처럼 쓰는 만약이란 말을 다음에 라는 말로 바꾸어 쓰는 것입니다. 만약 꼭 들어야 할 강의를 듣지 못했다면 이렇게 말합니다. 다음에 기회가 오면 반드시 그 강의를 들을 거야. 그러다 보면 어느 날 그 말은 이미 자신의 습관이 되어버린 사실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절대로 이미 지난 일을 가슴에 담아두지 마세요. 문득 지난 일을 후회하는 마음이 들면 이렇게 말하세요. 다음번엔 그런 바보 같은 행동을 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한다면 과거의 후회로부터 벗어날 수 있으며 동시에 당신의 소중한 시간과 정열을 현실과 미래에 쓸 수 있습니다. 네, 오늘의 좋은 글 만약과 다음에 함께했는데요. 네, 이거야말로 역경을 순경으로 만드는 그런 원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참말 롤리에 맞는 말이죠. 세상에 후회약은 없습니다. 그리고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 아, 이 말은 실패자에게도 용기를 주는 말이죠. 절대로 실패 차수가 많을수록 좋다는 뜻도 또 아닙니다. 만약을 다음으로 바꾸는 자체가 바로 교훈을 섭취함이죠. 참으로 의미 깊은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네, 잠시 노래 한 곡 보내드립니다.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정선하게 해피라디오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진실보다 더 진실 같은 민간 이야기 한편 준비했습니다.

0: 절의 한 농부가 무남 동녀 외동딸을 마음 착하고 선발 부지런한 명넘어 총각에게 시집을 보냈다. 딸과 사위는 1년 365날을 치고 하루도 한가한 날이 없이 선모와 일한 덕으로 살림이 부쩍부쩍 늘어만 가는데, 하여 농부는 딸네 집에 한 번씩 놀러 갔다 올 때마다 쌀이요, 돈이요, 피륙 같은 것을 적지 않게 얻어오곤 했다. 딸 시집 잘 보낸 덕으로 얻어먹고 얻어쓰는 것만으로도 여생을 편안히 보내게 되었다고 농부는 잠옷 흐뭇해하는데, 그럭저럭 몇 해가 지난 어느 날이었다. 식량도 다 떨어져 가거니와 돈도 그립고 해서 농부는 또 딸네 집으로 갔다.
1: 여보게, 쌀도 좀 주고 돈도 좀 봐주게.
0: 그런데 예전 같으면
2: 예, 가져가시오
0: 하고 선뜻 내줬을 사위가 이번에는 얼굴이 팽팽해가지고 땅벌 냈소듯 한다.
2: 안 됩니다. 장인께서는 왜 우리 집에만 오면 맡겨놓은 물건을 찾아가듯 하려듭니까?
0: 그리고는 발딱 일어나 밖으로 나가더니 쪽지게를 지고 나무하러 가버리는 것이었다. 농부는 심중에 만단 서름이 북받쳐 눈물이 글썽글썽했다. 옆에서 이 광경을 본 딸도 제 남편이 행실이 고깝게 여겨졌지만 어쩌는 수가 없었다. 사위가 달갑게 여기지 않은 딸네 집에서 단 하루도 묵기 싫은 농부는 자리를 털고 일어났다. 딸이 놀다 가라고 아무리 말로 해도 소용이 없자 눈물을 흘리며 새로 만든 버선 한 컬레를 꺼내놓았다. 아버지, 추위가 곧 닥치겠는데 이 버선이라도 가져다 신으세요.
1: 그래도 딸이로구나.
0: 농부는 이렇게 생각하고 버선을 받아 옆구리에 끼고 딸네 집을 나섰다. 농부가 산준 턱에 올랐을 때였다. 공교롭게도 농부는 나무를 하다가 앉아 쉬고 있는 사위를 만나게 되었는데, 사위는 장인의 옆구리에 버선이 끼인 것을 보더니,
2: 가시려면 그냥 가실 게지. 버선은 왜 가져가십니까? 이건 내가 신으려고 만들어 놓은 것인데요.
0: 하면서 훌 뺏어가 버리는 것이었다. 농부는 그 자리에 펄썩 주저앉아 온갖 사설을 늘어놓으며 한식경이나 대성통곡을 했다.
1: 사람은 잘 살수록 깜쟁이가 된다더니 그게 헛말이 아니로다. 장인한테 버섯 하나 주는 것도 그토록 아까워하다니. 사위를 잘 봤다고 동네방네 입자시도록 자랑을 했더니 이게 무슨 꼴인고. 아이고, 원통해라. 아이고.
0: 그러던 농부의 가슴엔 반발심이 치받쳤다.
2: 이놈 자식, 내 놈이 잘 살면 얼마나 잘 사나 두고 보자. 내 아직 무슨 일을 하든지 내 놈보다.
0: 묻는데, 하지만 사위에게만은 알리지도 않았다. 그런데 환갑날 아침에 딸내외는 생신대물을 한 술에 잔뜩 씻고 왔다.
2: 장인님, 그간 안녕하시옵니까?
0: 농부는 절을 올리며 인사는 사위에게 녹이 충전하여 호령했다.
2: 이놈아, 당장 물러가거라. 내게 언제 내 따위 사위가 있었던 게냐?
0: 하지만 사위는 꿇어앉은 채 벙글벙글 웃으며,
2: 장인님께서 오늘 이토록 큰 부자가 된 것이 누구의 덕인지 아시옵니까? 제가 그때 그런 격장법을 쓰지 않았더라면 장인님은 오늘까지도 그저 딸네 집에서 조금씩 얻어다 근근득식하는 처지였을 겁니다.
0: 라고 하는 것이었다. 그 말은 농부의 사색을 불러일으켰다.
1: 과연 옳은 말이로다. 얼마든지 손발을 놀려 일할 수 있는 나이였는데도 좋은 사위를 만났다고 일이 하려고 만든 내가 잘못이었지. 생각해보니 과연 그렇구나. 자네가 나를 옳은 길로 이끌었네.
0: 농부는 꿇어앉은 사위를 두 손 잡아 일으켰다.

0: 이야기한 농부의 회심을 보내드렸는데요. 네, 정말 이 세상에 그냥 대가 없이 치러지는 공짜는 없는 것입니다. 네, 언제든 내 두 손으로 모아서 내 피땀을 흘린 것이야말로 진정 나에게 소유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1: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진달래 방송국 김은혁 사회뉴스 시간입니다. 네, 요즘에 음주 문제가 아주 심각한 사회 문제로 되고 있습니다. 네, 얼마 전 모 기관에서 건강검진을 했는데요. 29.9%가 과도한 음주로 인해서 지방간염, 뇌졸중, 초기 증세와 같은 충격자를 도둑 맞췄습니까?
2: 아, 답답하다. 도둑 맞추긴 게 아니라. 내 지금 차를 어디다 세워놨는지 딱 모르겠단 말이오. 좀 찾아줘.
1: 그러면 어느 음식점에서 술들을 마셨는지 그걸 먼저 생각해 보십시오.
2: 아이고, 초진학부터 1차, 2차, 3차, 5차까지 막은 게야. 고단에 싹 필름이 끊어진 건데 어디다 세워놨는지 기분을 생각해 간단 말이오. 좀 찾아줘.
1: 네, 그럼 그 혼자 마인 건 아니겠죠?
2: 아니, 사람 보기로 어떻게 보니? 아, 뭐, 내가 무슨 모서리야. 내가 혼자 마야겠는가. 여보,
1: 네.
2: 내가 어디나야? 김경일로, 마경일로, 최경리, 그다음 내 친구들하고, 그 다음 내, 이 욕을 말아야 된다. 잠깐 빨리 찾아달라.
1: 아, 그러면 예, 그 같이 마인 분들하고 먼저 잘 물어보십시오.
2: 야, 이놈의 술만 답답하다. 아니, 지금 그 사람들도 자기 차를 어디다 세워놨는지 모르는
1: 애 어떻게 압니까? 아, 정말 이 분이 답답합니다. 어디 가서 술을 이렇게 마셨습니까? 야, 정말.
2: 아이고, 뭐. 당신이 나 술 사주는가? 야, 이모, 내 내 돈은 뭐지? 당신 따져서? 이모, 찾아주기 싫으면 찾아주기 싫다래. 보무대도 형평하구만. 아이고, 별대야. 저도 다른 데 알아봤대지. 에이, 들려야죠?
1: 아이고! 야, 술을 저렇게 마시는 게 정말 좋은가?
2: 맞았어!
1: 네, 이건 뭐, 사람이 술을 마신 게 아니고 술이 사람을 마신 게죠. 어느 때부터인지 여성분들도 남성분들 못지않게 술도 잘 마시고 술판도 잘 버린다고 합니다. 네, 어느 날 저녁 10시경에 한 택시기사가 손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3: 택시! 택시! 택시!
1: 저 손님! 손님! 어디에 모셔다 드릴까요?
3: 아, 저기 우리 집에.
1: 저 손님 집이 어딘지 내가 어떻게 알까?
3: 아, 저기 우리 집이 이게 연길이. 엔지 치바. 치, 엔지. 엔지 치바.
1: 손님! 손님! 이 와는 자기 집이요, 와는. 저 손님! 손님!
3: 아, 야, 어제 자꾸 시끄럽게 보는가?
1: 손님!
3: 어제.
1: 저 여기 연길입니다.
3: 연길이랑? 야, 이 어느 모텐가?
1: 이 공원문 앞입니다. 공원문 앞이.
3: 공, 어우야, 어야, 벌써 다 왔는가? 빨리 들어왔다. 자, 일단 집.
1: 아, 돈은 여셔 여기 연길이란 말입니다.
3: 아, 연길까지 왔으니까 내 돈 줘야 되지. 아. 아야. 이제 보니까 이 분이 내 여자니까 어떻고 내서 돈 안 줘. 하기선 내 아직까지선 매력이 있지 뭐. 아이다. 이 분이 그러면 사람 보기는 오쁘게 보는구만. 에? 내 그런 여자 아니라. 정말 술을 좀 먹. 에이, 내 생각해 하는 말인데. 하루 좀 너무 빨리 멀지 말라, 응? 어? 너무 빨리 멀면 사고 친다, 사고 치, 응? 어? 야,
1: 아이!
3: 아무리 생각해봐도 너무 빨리 왔단 말이야. 에휴.

0: 손님.
1: 손님 몰라. 사고 친다. 말리면 마야 된다.
0: 아, 무슨 손님. 야, 아, 차를 미네 움직이지도 않았는데 여자들도 에이. 저렇게 폭 취해 댕기는 게 정말 좋은가?
1: 완을 잤어.
0: 아, 참 한심합니다. 네, 이렇게 맨날 술을 마시고 다니면서 아, 피부가 새까매죠. 무슨 얼굴에 주름살이 많아죠. 위아프, 심사에 빨리죠. 이런 소리를 하지 말고요. 술을 끊으십시오. 술만 끊게 되면 여성의 아름다움과 그 우아함을 오래오래 보존할 수 있습니다. 네, 어느 날 모 방송국 경비실 앞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합니다. 저 아줌마이, 아줌마이, 어제 남이 다네 앞에 와서 이리 복잡하네, 한 번.
2: 여기 방송국이 어렵지?
0: 예, 어렵습니다. 어째 이런 분?
2: 우리 남편이 어제 다네 일을 하다가 말인날.
0: 아, 다른 카네가 누워서 와서 변화에 실겠는데 무슨 희생적인 분이지?
2: 어, 야, 정말 모르고 하는 소리입니다. 그만해, 글쎄, 누군 채로 그저 왜한 게. 그 짧은 시간이 것이 3차, 4차씩 하려고 하니까 무식이 것이 소화됐겠습니까? 그저 그 먹은 거 다 해버렸는데 에휴, 일 아이들라니까 그랬겠습니까? 예. 그저 낙화상아 마에 푹 퍼진 콩나물 대가리 두 개 글씨 두 코끝 먹어서 딱 먹는 바람에 지식에서 희생됐쟁가.
0: 희생돼도 희생하고 희생됐습니다.
2: 근데 이렇게 단위 일 때문에 희생됐으면 네. 이게 다 공사입니까? 그런데 이 단위에서는 예? 술 때문에 죽었기 때문에 예? 후사 처리도 상관아야 한다지 거기다가 무혈금도 없다지 세상에 어디 이렇게 시미돌이 없이 예? 이런 단위 있는가 말입니다. 아니 그렇습니까?
0: 그런데 여기 와서 무슨 걸 해결하겠습니까?
2: 아이 이런 불공평한 일은 예? 우리 방송국에서 텔레비 지상 토론을 벌린다든지 아니면 초점 탐방에 그런 데가 낸다든지 해서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우리 백성들을 위해서 좀 정리를 좀 주장해달란 말입니다. 들어보니까 어떻습니까? 영 아이 됐습니까?
0: 제 아이 되긴 좀 아이 됐습니다.
2: 정말 불쌍하잼까?
0: 이제 불쌍하긴 불쌍합니다.
2: 정말 억울하지.
0: 억울한 것 같기도 하고.
2: 그러니까 이거 좀 해결해달란 말입니다.
0: 그래 가만히 들어볼까 해결하긴 해야 되겠는데.
2: 그렇습니다. 글쎄.
0: 근데 우리 경비실에서 무슨 걸 해결해드린다 말인가?
2: 무슨 게란까? 이게 경비실이란 말인가? 아이.
0: 심상치입니다. 내 먼저 자리를 피해야 되겠습니다.
3: 가자, 말. 가자, 말. 가자, 말.
2: 아이고, 또 어디 가서 이렇게 폭 취해가지고 왔어.
3: 다른 애는 없어, 이 집 다른 애는.
2: 아이고, 가, 여기 나이 왔어.
3: 자, 여기 옷은 잘 지켰어. 와는 옷은 마을장에 가, 팍팍 접어들지. 행동은 개팔구만, 개팔.
2: 아이고 정말 아이고 쟤 이렇게 맨날 술을 먹고 취해가지고 다니는 게 가라고 무슨 마음이 붙어있겠어.
3: 아이고 나는 알기로 저기 이거가 개파가 많구만 개파가
2: 많. 옛날에는 쟤 이렇게 술을 아예 마셨잖 그뭐여.
3: 요거 봐라 요거 봐라 쟤 나가래 한마디만 하면 열맛이 쫙쫙 접어들면 이거 개파예요 이게. 아이고.

0: 하지 마.
1: 하나, 둘, 셋. 어째서 아무도 말하자면 해요. 어떻게 하니? 뭐야?
0: 어, 아부, 아부야, 아부야, 야, 야, 내 왔어. 어째?
1: 아유, 요것들이 이미 당했거든. 비슷비슷 당했어. 오늘 이러는 게 아니지. 누가 못해. 누구야?
0: 이거, 누구, 누구야? 야, 야, 똥바를 봐라, 똥바를 봐. 이구, 너.
1: 아야.
0: 내 이런 데다 따로 쓴 게 내 정말 이게 잘못이지. 이구, 야, 이 진성대야.
1: 아, 뭐?
0: 응? 같이 성취하고 같이 이름이 성 이렇게 태우니까 성이 태어나야, 응?
1: 와, 너 쪘었구만.
0: 아, 진성대야, 진성대야.
2: 이렇게 울지도 웃지도 못할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와, 오늘 여기서 특히 말씀 올릴 것은 작년부터 시작된 음주운전 단속. 네, 음주운전은 참 많은 비극들을 빚어냈습니다. 음주운전, 네, 자신을 포함해서 타인들이 생명안전에 아주 위험한 큰 요소가 되고 있다는 것을 천만 명심하십시오. 여러분, 우리 술문화 이제는 바뀌어야 됩니다. 2011년 신묘년 새해부터 건강한 음주문화, 문명한 음주문화를 선도해 나가기를 바라면서 김문혁 사회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여러분, 새해 복 환을 많이 받으십시오.
3: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고요. 지금까지 진행해 송선아였습니다.

멜로디 속에서 또 다른 자신을 만납니다. 이야기가 어우러진 서윤옥의 음악의 향기. 뇌의 착각에 의한 선택이었으며 지금의 자신이 착각에 의해 만들어진 존재라고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판단 재료로 삼고 있는

정보나 선택을 강요하는 환경 그 모든 것이 착각에서 비롯했다면 어떨까요? 네, 예를 들어서 고등학교 때 나는 이과 계열의 적성이 맞지 않아 라는 판단을 내려서 대학을 문과 계열로 가고 그 흐름으로 지금의 일을 하고 있다고 가정합시다. 그러나 내가 이과 계열이 적성에 맞지 않다고 판단한 이유를 따져보면 이와 같습니다. 고등학교 때 리과 계열 시험 점수가 반에서 꼴찌에 가까운 편으로 선생님과 부모에게 이과 계열이 적성에 맞지 않나 보군 이라는 말을 들어서 언제부터인가 이과 계열 과목을 잘하지 못한다는 의식을 갖게 됐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잘하지 못하는 과목이 굳어지는 전형적인 패턴이라고 합니다. 네, 생각해보면 반의 학생은 겨우 40명 정도입니다. 우연히 리과 계열 과목을 잘하는 학생이 많은 환경이었을지도 모르고 옆반이었다면 등수가 올라갔을지도 모릅니다. 또 선생님이나 부모님에게 적성에 맞지 않는다는 제멋대로의 정보를 입력당하지 않았다면 리과 계열 과목을 좋아하게 됐을지도 모릅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면 리과 계열이 적성에 맞지 않다고 내린 판단은 과연 정확한 것일까요? 네, 잘못된 환경이나 정보에 의해서 자신에게는 무리라고 착각한 것은 아닐까요? 네, 노래 한 곡 듣고 계속해서 얘기 나누겠습니다. 네, 오늘 들을 첫 곡입니다. 마복자 가수의 노래입니다. 산에 올라.

네, 저는요, 항상 전화번호를 외울 수 있다면 천재다라고 요즘 말하고 싶습니다. 네, 휴대폰 모두 11개나 뭐 12개의 숫자로 이루어져 있는 게 많고요. 네, 이 정도의 숫자를 암기하라서 전혀 다른 인생이 기다립니다. 당신이 만약 지금 천재가 아니라면 지금까지 뇌를 잘못 써왔기 때문에 네, 출연아 가수의 노래 듣겠습니다. 이 노래 잊을 소냐.

때 세상에는 100명이면 100명 똑같은 방향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면서 이쪽이 맞다고 말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비록 같은 장소에 있다 해도 같은 것을 본다 해도 그 해석은 사람에 따라서 전부 다릅니다. 누구나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관점으로 상황을 판단하고 이해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진실이란 그 정도의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세계는 이처럼 각자의 착각이 낳은 애매하고 모호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들이 생각대로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어떻게 착각할까? 네, 어떻게 세상을 만들어낼까와 같은 의미겠죠? 그렇다면 좋은 착각으로 좋은 세계를 창조하면 되는 것입니다. 네, 지금 내 모습은요, 내 자신입니다. 이것을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요. 네, 내가 지금까지 품어온 착각과 지금 하고 있는 착각의 결과가 우리가 보고 있는, 내가 보고 있는 세계인 것입니다. 세계가 착각의 묶음이라고 해도 좋을 정도죠. 아니, 그렇지 않아. 인생이 좀처럼 생각대로 되지 않는 것은 주위 사람들의 환경의 영향이 커 라는 반론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다른 사람은 당신 대신 볼 수도, 들을 수도, 냄새를 맡을 수도, 맛을 볼 수도, 만질 수도 없습니다. 네,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을 대신하여 생각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네, 계속해서 노래 한 곡 듣겠습니다. 최승화 가수의 우리 우리.

네, 애매모호한 세계의 의미를 주고 스토리화 하면서 행동으로 연결시키는 것은 분명 우리 자신입니다. 등뇌의 착각이겠죠? 이 사실을 깨달으면요, 네, 우리 인생은 틀림없이 좋게 변할 수도 있습니다. 착각에 대해 아는 것은 이 세상에 대해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내가 생각대로 변화시켜갈 힌트를 손에 넣는 일입니다. 네, 뇌의 특성 버릇 구조를 알면요, 네, 성공하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일을 잘한다, 돈을 잘 번다, 네, 인망을 얻는다라는 성공 외에 좋은 배우자를 얻어서 결코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한다조차도 착각으로 어떻게든 되기 때문입니다. 뇌가 일으키는 착각에 대해서 확실히 배우고 터득하면요, 당장이라도 자신의 능력을 더없이 크게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관념과 생각을 좋은 착각으로 바꾸면 당신의 인생을 이상적인 모양으로 다시 만들기도 쉽습니다. 네, 지금까지 들은 이야기를 여러분 믿든 믿지 않든 실천하든 그렇지 않든 강요할 생각은 없습니다. 제가 말하는 것도 말하자면 뇌의 착각이니까요. 네, 다만 만약 지금 자신에게 부족한 것이 있다는 자각이 들고 이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생각이 있다면 하나의 방법론으로 권하고 싶은 것이 착각의 법칙입니다. 네, 착각에 대해서 깊이 이해할 수 있다면 무의식에 자라고 있는 나쁜 착각을 알아채고 지금부터 좋은 착각으로 바꾸어 갈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계속해서 노래 듣겠습니다. 한철호 가수의 노래입니다. 우리네 장백산.

네, 무엇을 해도 허점투성이인 하루. 그런 하루하루가 모여서 구멍이 듬성듬성 나 있는 허술한 인생을 살고 있는 나. 나는 꼼꼼하기보다는요, 허술한 채 오늘을 살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 게 더 맞는 것 같습니다. 아마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더 많으실 겁니다. 치열하게 악착같이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살아야 한다지만 꼭 그게 정답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요. 네, 누구에게나 허술한 부분은 분명 존재합니다. 그 허술한 부분에서 운 좋게 인생의 금광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그 허술함 속에서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샘솟기도 하고 명곡이나 명작이 탄생하기도 합니다. 그러니 누군가 허술한 채 지내더라도 손가락질하거나 우습게 보지 마십시오. 네, 지금 이 얘기를 듣고 있는 여러분도 어딘가 하나쯤 빈틈이 있을 것입니다. 안경이 반쯤 흘러내린 채 글을 읽고 있거나 빨래거리나 설거지거리를 미뤄두고 있거나 약속 시간을 잊은 채 집에서 나른하게 쉬고 있거나 해야 할 일을 미루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네, 모두 완벽한 인생을 꿈꾸기에 바쁘지만 허술한 인생이 더 재미있지 않나? 네, 다 갖추어지지 않아도 완벽하지 않아도 그 틈에서 얻을 수 있는 게 많다는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도 있습니다. 가령 아무 계획 없이 떠난 여행에서 우연히 만난 사람과 진한 우정을 맺거나 애써 찾아간 맛집이 문을 닫아서 울며 겨자 먹기로 들어간 옆집 식당에서 의외로 멋진 식사를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네, 그러니 네, 오늘 완벽하려고 애쓰는 여러분, 하지 않아도 될 일들에 지쳐 치여 있다면, 네, 이제는 그 꼼꼼함을 좀 내려두고 허술함이 선물하는 행운을 맛보는 건 어떨까요? 네, 빈틈이 많다고 해서 인생이 허술하게 흐르는 건 아니기 때문에요. 그 허술함 속에서 사막의 오아시스를 발견할 수 있기에 그런 인생이 나쁘다고 단정 지을 수 없기 때문에 오늘도 네, 저는 허술한 여러분을 응원을 하고 싶네요.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려서부터 들어왔던 명작, 하지만 완전히 독파하지 못한 명작, 그래서 만나보고 그 가치를 읽어내는 명작을 만나다의 진행을 맡은 김혜원입니다. 명작을 만나다가 선정을 한 여덟 번째 명작, 요한나 슈피리의 알프스 소녀 하이디입니다. 요한나 슈피리는 1877년부터 소설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본격적으로 작품을 쓰기 시작한 것은 그 이듬해인 1878년부터였습니다. 네, 그럼 아래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 계속해서 알프스 소녀 하이디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디는 다락방에서 큼직한 책을 가지고 나와서 할아버지 옆에서 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양치기 소년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할아버지는 말없이 듣고 있었습니다. 그러는 동안 아들은 아버지와 행복하게 살았던 옛집이 그리웠습니다. 그리고 상냥하고 인자하신 아버지를 속상하게 했다고 후회하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들은 아버지에게 용서를 빌어야겠다고 마음먹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들을 본 아버지는 신발도 신지 않고 뛰어나왔습니다. 하이디는 책에서 눈을 떼고 할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러고는 다시 책을 읽었습니다. 아버지는 오랜만에 본 아들이 불쌍해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힘껏 끌어안았습니다. 그리고 하인들에게 말했습니다. 가장 좋은 옷을 가져와서 그것으로 갈아입히고 손가락에 반지도 끼워주어라. 할아버지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날 밤, 할아버지는 하이디가 잠들어

있는 다락방으로 올라갔습니다. 할아버지는 한참 동안 잠들어 있는 하이디의 얼굴을 바라보다가 두 손을 마주잡고 고개를 숙이며 중얼거렸습니다. 아버지, 제 죄는 너무 큽니다. 저는 당신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굵은 눈물방울이 할아버지의 뺨을 타고 가만히 흘러내렸습니다. 이윽고 아침이 밝았습니다. 하이디가 오두막으로 돌아온 뒤 처음으로 맞는 일요일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아침 일찍 일어나 오두막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계곡 여기저기로 아침 종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하이디, 햇님이 나오셨다. 나들이 옷을 입고 나오렴. 함께 교회 가자. 하이디는 그 소리에 깜짝 놀라 잠에서 깼습니다. 하이디는 프랑크푸르트에서 입고 온 옷을 입고 서둘러 밖으로 나왔습니다. 어머, 할아버지, 그런 옷이 있었어요? 그 옷을 입으니까 너무 멋져요, 할아버지. 그 말에 할아버지도 슬그머니 미소를 지었습니다. 너도 예쁘구나, 하이디. 늦겠다. 어서 가자. 할아버지와 하이디가 손을 잡고 산길을 내려오자 종소리는 더욱 크게 울려 퍼지는 것 같았습니다. 산기슭에 이르니 그 소리는 하늘에서 울리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벌써 많은 사람들이 모여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하이디와 할아버지가 맨 뒷자리에 앉자 사람들은 옆에 앉은 사람을 쿡쿡 찌르며 소곤거렸습니다. 봤소? 산할아버지가 왔어. 여기저기에서 소곤거리는 소리가 들렸고 여자들은 힐끔거리며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그 바람에 노래를 잘못 부르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드디어 노래가 끝나자 할아버지는 하이디의 손을 잡고 목사님 댁으로 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갑작스럽게 할아버지가 나타난 것을 궁금해하며 그 뒤를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문 앞에 모여 상상도 못했던 일이 일어났다고 이러쿵저러쿵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어쩌면 산할아버지는 소문처럼 나쁜 사람이 아닐지도 몰라. 아이 손을 얼마나 다정하게 잡고 있는지 다들 봤지? 그러니까 내가 늘 말했잖아. 태어날 때부터 나쁜 사람 같으면 양심이 찔려서라도 우리를 만날 생각은 하지 못했을 거야. 원래 소문이라는 건 퍼지는 동안에 터무니없이 부풀려지기 마련이거든. 그러자 빵집 아저씨가 말했습니다. 그런 말을 처음 꺼낸 건 나야. 만일 산할아버지가 정말로 아이를 함부로 대하는 사람이라면 하이디가 스스로 돌아올 리가 없잖아. 여자들도 여기저기에서 피터 할머니에게 들은 말을 주고받았습니다. 이제 마을 사람들도 산할아버지가 상냥하고 따뜻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마을의 목사와 마주앉은 할아버지는 무슨 말부터 꺼내야 할지를 모르겠다는 듯 머뭇거리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목사는 별로 놀라지도 않고 할아버지를 기쁘게 맞아주었기 때문에 할아버지는 쑥스러웠습니다. 이윽고 마음을 가다듬은 할아버지가 말을 꺼냈습니다. 언젠가 제가 산에서 말씀드렸던 것을 잊어주셨으면 해서 찾아왔습니다. 제가 바보였습니다. 이번 겨울에는 마을로 내려와서 살 생각입니다. 마을 사람들이 저를 욕하더라도 제가 잘못한 것이니 누구를 원망할 생각은 없습니다. 네, 저는 언제라도 영감님을 환영합니다. 이번 겨울에는 여러 가지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함께 나누며 보냅시다. 귀여운 꼬마 아가씨에게도 좋은 친구들을 소개시켜주고 말입니다. 이렇게 말하며 목사는 하이디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었습니다. 잠시 후 두 사람은 밖으로 나왔습니다. 밖에 모여있던 마을 사람들이 앞다투어 할아버지에게 악수를 청했습니다.

반갑습니다. 정말 잘 내려오셨어요. 전부터 꼭 한번 할아버지와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반갑다며 할아버지를 환영했습니다. 그리고 돌아갈 때에는 산입구까지 배웅해 주었습니다. 네, 청취자 여러분, 즐거운 독서 시간 되었나요? 네, 오늘 명작을 만나다 시간에는 제가 요한나 취희리의 알프스 소녀 하이디 읽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편집의 장선자 진행의 김혜원이었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0: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으로 향하는 새 시대 새 장정의 길. 그 길은 밝고 빛납니다. 정치 이론 해독 프로그램 습금평 국정 운영을 논함을 통해 습금평 주석의 국정 운영에 대해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계속해 습근평이 아시아 문명 대화대회 개막식에서 한 기조 연설의 일부분을 학습하겠습니다. 문명의 미는 철학, 사회과학 등 대표적 저작과 문학, 음악, 영화와 드라마 등 문예 작품에서 집중적으로 구현됩니다. 오늘날 외국의 많은 우수한 문화제품이 중국으로 들어오고 있고 중국의 많은 우수한 문화제품도 세계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중국은 관련 국가와 함께 아시아 대표적 저작의 상호 번역 계획과 아시아 영화, 드라마의 교류 협력 계획을 실시해 사람들이 서로의 문화에 대해 보다 깊이 있게 이해하고 감상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문명의 미를 보여주고 전파하기 위한 교류 및 상호 참조의 플랫폼을 마련해주고자 합니다. 셋째, 개방적이고 포용적인 마음. 우리는 널리 포용하는 마음으로 문화 교류를 저해하는 장벽을 무너뜨리고 서로 수용하는 자세로 기타 문명의 자양분을 얻어 아시아 문명이 교류 및 상호 참조 과정에 공동으로 진보하도록 촉진해야 합니다. 인간은 문명 간의 교류 및 상호 참조에서 가장 좋은 매개체입니다. 인문적인 교류와 상호 참조를 심화하는 것은 서로 간의 알력과 오해를 해소하고 국민 간의 리해와 상호 소통을 촉진하는 중요한 경로입니다. 그동안 중국은 여러 국가들과 함께 교육, 문화, 체육, 보건, 위생 등 분야에서 많은 협력 플랫폼을 구축해 협력 경로를 광범위하게 개척했습니다. 중국은 여러 국가들과 청소년 민간단체, 지방, 매체 등 각 분야에서의 교류를 강화하고 두뇌 집단 간의 교류와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협력 모델을 혁신하며 재반 형식의 협력이 보다 깊게, 보다 실제적으로 관철되도록 추진해 문명 간의 교류 및 상호 참조를 추진하기 위한 여건을 마련해 나가고자 합니다. 넷째, 시대의 발전과 더불어 혁신적으로 발전을 이뤄나가야 합니다. 문명이 영속적으로 발전하려면 세세손손으로 전승하고 수호해 나가야 할 뿐만 아니라 더욱이는 시대의 흐름에 발을 맞춰 낡은 것을 버리고

비밀, 속담에 담긴 지혜, 시대와 함께 변하는 우리말의 모습까지 오늘도 우리말의 깊이와 맛을 함께 발견해보는 알쏭달쏭 우리말.

0: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알쏭달쏭 우리말 프로에서 인사드리는 서윤옥입니다. 얼마 전 아이와 함께 바다 생물 다큐멘터리를 시청한 적이 있습니다. 화면 속 깊고 푸른 바다에서 살아가는 다양한 해양 생물들을 보며 아이는 한참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영상을 감상하더니 그 중에서도 유독 향유 고래에게 마음이 완전히 사로잡혔습니다. 평소 새로운 것에 잠시 흥미를 느끼고 금방 실증내던 아이였지만 향유 고래만 보면 눈을 떼지 못하고 집중하는 모습이 정말 인상 깊었습니다. 영상을 본 뒤로 아이의 일상은 온통 향유 고래로 가득 차기 시작했습니다. 틈만 나면 스스로 책을 찾아보며 향유 고래의 습성, 서식지, 특징 등을 하나하나 알아보고 궁금한 점이 생기면 항상 저에게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그림 그리기를 좋아하는 아이는 더욱 열정이 생겨 색연필을 들고 하루 종일 향유 고래 그림만 곰노와 그리며 시간을 보냈죠. 혼자 열심히 그림 그리는 것은 물론이고 매일 저에게 향유 고래의 그림을 그려달라고 책을 준비했습니다. 평소 만들던 양만으로는 부족할 것 같아 재료를 곰놓아 준비했죠. 평소에 두 배 분량으로 음식을 장만하려니 힘이 들기는 했으나 맛있는 음식을 손님들이 넉넉하게 드실 수 있어 성취감도 들었습니다. 이처럼 곰노타는 분량을 곱절로 늘려놓는 상황에서 자주 쓰입니다. 곰노타에서 곱은 곱셈, 곱절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의미 모두 여러 번이라는 공통된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행동을 여러 번 반복하는 것, 양을 여러 배로 늘리는 것 모두 한 번 이상으로 늘어난다는 점에서 연결되어 있는 셈입니다. 그래서 문장 속 상황만 잘 살펴보면 어느 의미로 쓰였는지 쉽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네, 우리는 일상에서도 곰노타를 만나는 순간은 많습니다. 아이가 좋아하는 놀이를 곰노와 반복하기도 하고 여행 갈 때 먹거리를 넉넉히 준비하기 위해 분량을 곰노와 챙기기도 합니다. 반대로 실수를 곰노와 저지르면 큰 문제가 생기기도 하니 좋은 일은 곰노와 이어가고 내일 이 시간에도 알쏭달쏭 우리말과 다시 만나요.
1: 생활의 빈틈을 채우는 알뜰 정보, 생활 정보.

안녕하십니까? 생활정보에서 인사드립니다. 박성국입니다. 네, 여러분은 고기 요리를 하기 전 고기를 어떻게 씻는지요? 네, 대부분은 고기를 물에 담갔다 요리를 하거나 그냥 흐르는 수돗물로 씻고 바로 하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네, 그렇다면 흐르는 수돗물에 생고기를 씻는 것이 건강하고 위생적일까요? 오늘 시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네, 이것은 매우 보편적인 잘못된 인식이라고 합니다. 생고기를 흐르는 수돗물로 직접 씻는 것은 비위생적일 뿐만 아니라 주방의 식품안전 위험 요소입니다. 미국 농업부 USDA, 영국 식품표준국 FSA 등 여러 국가의 식품안전관리기관은 이러한 행위를 모두 반대하고 있습니다. 생고기 표면에는 살모넬라균, 감필로박터, 리스테리아균 등과 같은 다양한 병원성 박테리아가 있을 수 있답니다. 수돗물을 틀어놓고 씻으면 물이 고기 표면에 닿을 때 튀는

물방울이 병원성 세균을 운반해 싱크대 및 주변 지역을 오염시킬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옆에 놓인 도마, 식기, 주방용품, 심지어 갓 준비한 음식물 등 즉석식품도 포함됩니다. 게다가 단순한 물세척으로는 고기 표면의 일부 박테리아만 씻어낼 수 있을 뿐입니다. 박테리아가 기생충을 죽이는 가장 효과적이고 확실한 방법은 완전히 가열에 익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가장 안전하고 권장되는 방법은 생고기... 네, 많은 사람들이 손발 저림을 뇌경색의 전조신호로 생각하지만 사실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경추나 요추 문제로 신경이 압박돼 나타나는 증상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사람들이 저림을 느꼈을 때쯤이면 혈관이 상당 부분 막힌 상태라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것은 뇌경색 전 며칠 동안, 심지어 몇 주 동안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증상들입니다. 뇌경색, 중시해야 할 여섯 가지 신호입니다. 그 첫 번째로 갑자기 현기증이 납니다. 가만히 앉아있거나 걷고 있는데 갑자기 집이 돌아가고 스스로 넘어질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이런 어지럼증은 보통 몇 분이면 괜찮아지지만 하루에 여러 번 나타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회복되면 대수롭지 않게 여기기 쉬우나 이는 바로 후순환계 허혈의 징후입니다. 다음 두 번째로 갑자기 말이 어눌해집니다.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다가 갑자기 말이 어눌해지고 마치 입에 무엇을 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분명히 컵이라고 말하고 싶었는데 물 마시는 거라고 뱉고 몇 분 지나면 다시 나아집니다. 이것을 일시적인 실어증이라고 하며 이는 어느 중추의 허혈 증세입니다. 세 번째로 한 사물이 두 개로 보입니다. 어떤 사람은 전구 하나가 두 개로 보이고 어떤 사람은 눈앞이 카틴을 친 것처럼 갑자기 어두워졌다가 몇 초 만에 회복됩니다. 이것은 안동맥이나 뇌의 후동맥의 혈액 공급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다음 네 번째, 얼굴 한쪽이 저립니다.

글자를 전부 알지만 한 대 엮어 놓으면 무슨 뜻인지 모르며 심지어 시계 반을조차 인지하지 못합니다. 이는 뇌의 고급 기능이 손상됐다는 뜻입니다. 마지막으로 성격이 갑자기 다른 사람으로 바뀝니다. 원래 온화한 성격의 사람이 갑자기 화를 내고 원래 밝던 사람이 갑자기 침묵하거나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의뢰하면 칫솔을 컵에 넣는 등 동작의 순서가 혼란스러워지는데 이는 전두엽이나 측두엽 허혈의 신호입니다. 네, 평소 불면증이 시달리는 사람들, 이런 영양소가 부족할 수도 있답니다. 네, 마그네슘에 대해 많은 사람들은 익숙하지 않습니다. 사실 근육활동부터 골격대사, 심혈관 기능, 면역조절까지 모두 마그네슘의 참여를 떠날 수 없습니다. 최근 중미 과학자들이 공동으로 수행한 연구에 따르면 마그네슘은 수면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바, 마그네슘을 충분히 보충하면 수면의 질을 현저히 개선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연구는 미국 임상 영양학 잡지에 발표됐는데 우리나라 복단대학교와 미국 매사추세츠 대학교 로일 캠퍼스, 터프츠 대학교 팀이 공동으로 완성했습니다. 연구원들은 설문지를 통해 613명 참가자의 식이 마그네슘 섭취량을 평가하고 혈액 검사를 통해 혈청 마그네슘 수치를 결정했으며 추적 관찰 기간은 6년이었습니다. 그 결과 당뇨병이 없는 건강한 사람의 경우 하루에 마그네슘 100mg을 추가로 섭취하면 불면증 위험이 58% 낮아졌으며 마그네슘 보충은 수면 곤란 또는 조기 각성과 같은 일반적인 수면 문제를 완화하는 데 가장 두드러진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구에서는 천연식품을 통해서든 식이보충제를 통해서든 마그네슘 보충이 수면에 미치는 개선 효과가 거의 비슷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일반인이 일상적인 식단을 통해 안전하고 완만하게 수면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음을 알려줍니다. 그러나 연구는 이런 결론이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알렸습니다. 당뇨병 환자에게 있어 맹목적으로 마그네슘을 보충하는 것은 수면을 개선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 기제에 대해 일부 학자들은 마그네슘 결핍이 뇌의 감마아미노부티르산이라는 신경전달 물질의 감소를 초래하며 이 물질이 신체의 이완 및 수면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생활정보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시간 편집과 진행의 박성국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안녕하십니까? 연결 뉴스입니다. 오늘은 2026년 9월 17일 목요일, 음력으로는 병모년 8월 초일입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2026년 국가통영언어 문자 보급 선전주 개막식이 우리시에서 열렸습니다. 2026년 연결시 전국과학보급홀이 가동되는 바 1년의 과학기술 주제 활동이 륙속 펼쳐지게 됩니다. 우리시에서 658.6만 원에 달하는 세차 소비 보조금을 투입해 시민들에게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아래에 상세한 내용을 전해드리겠습니다.
1: 9월 14일, 2026년 국가통영언어문자 보급선전주 개막식이 우리시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행사는 새로 수정된 중화민공화국 국가통영언어문자법이 정식 실시된 후 처음으로 열리는 보급선전 주제로서 주제는 법에 따라 국가통영언어문자를 보급하고 강국건설이다. 공연은 습근평 총서기가 연변을 시찰한 후 11년 동안 변강 교육의 질적 향상, 도시와 농촌의 변화, 무용 서향으로 마음 적셔 선전극 흑토가 마음 전하고 벼물결이 변강을 흥하게 하는 풍부한 예술 형식을 통해 연변주가 언어의 소통, 마음의 소통과 운명의 소통을 촉진하고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 확고의 수립에 봉사한 생동한 실천을 전방위적으로 보여줬습니다. 개막식에서 주정부 군중대표, 연변대학 대표가 발언했습니다. 쾌진붕이 개막을 선포하면서 2026년 국가통영언어문자 보급선전주가 전면적으로 막을 올렸습니다. 개막식 기간에는 또 언어가 만가를 적시고 시대가 빛나네, 언어문자와 인민군중 사진전을 개최해 중국 공산당의 령도 아래 언어문자 사업이 발전해온 성과를 전면적으로 보여주고 언어문자 사업이 군중을 위해 봉사하고 민생에 혜택을 준 실천 성과를 생동하게 반영했습니다. 친자 독서, 전통 서예 연습 등 군중성 상호 체험 활동도 전개해 국가통영 언어문자가 여러 민족의 대화, 교류, 융합을 촉진하고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을 확고히 수립하는 데 발휘한 역할과 성과를 보여줬습니다. 이번 보급 선전주는 혁신적으로 1 플러스 7 플러스 N 활동 모식을 출시했습니다. 동지와 주 지도 얼굴들인 최홍성, 주금성, 석기화, 진공래, 정권이 활동에 참가했습니다.
0: 9월 15일 시인대 상무위원회 부주임 장립구는 시인대 상무위원회 교육과학문화위생사업위원회 구성인원과 일부 시인대 대표들로 구성된 시찰조를 인솔해 고신기술개혁과 전문화, 정밀화, 특색화, 신기술화 중소기업 육성사업에 대한 전문 시찰을 전개하고 좌담회를 소집했습니다. 시찰조는 연변 장백산 인쇄유한회사, 길림 장항 포장재료유한회사를 찾아 생산과 전과 제품 전시를 현지에서 살펴보고 기업 책임자로부터 기술 연구 개발, 시장 경영, 정책 향수 등 상황과 기업이 고신기술 기업, 전문화, 정밀화, 특색화, 신기술화 기업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겪고 있는 실제 수요에 대해 요의했습니다. 알아본 데 따르면 2025년까지 우리 시에는 며 국가급 전문화, 정밀화, 특색화, 신기술화 기업 육성에 전력으로 힘써 기존 기업에 대한 조직 관리와 보호를 잘해 자격 상실 등 각종 위험을 예방해야 합니다. 기업의 혁신 주체 지위를 강화하고 산학연 협동 혁신을 심화하며 연변대학 중국과학원 특산연구소에 의탁해 혁신 플랫폼을 구축하고 인삼과 조선족 민속식품이 고급화 방향으로 전환하도록 추진함으로써 과학연구 성과의 착지 전환을 촉진해야 합니다. 요소 보장의 부족점을 보완하고 인재 유치와 양성을 잘하며 해민 기업 정책을 시달하고 고신기술산업개발구, 공항경제개발구에 의탁해 산업사슬 부대를 보완함으로써 변강 경영 환경을 지속적으로 최적화해야 합니다. 시인대 상무위원회도 감독 직능을 발휘해 조사 연구, 시찰 등 방식으로 정책 시달을 추적하고 기업의 요구를 수집하며 발전 과정의 막힘을 해결해 연결이 변강 지역에서 혁신구 등 고품질 발전의 길을 잘 걸어가도록 힘을 보태게 됩니다.
1: 9월 16일, 2026년 연결시 전국과학보급을 가동식 및 과학기술 주제 전시관 참관 활동이 연결 1978 예랑예술전람관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활동은 몰입식 상호작용 예술 전시관에 의탁해 디지털 과학기술 플러스 본지 문화를 핵심 매개체로 과학보급, 문화관광 체험, 문화 전승과 민족 단결 교육을 깊이 융합했습니다. 또한 전통적인

0: 과학보급의 일방향 전달 방식을 타파하고 사람들이 상호작용과 탐색 속에서 과학기술의 매력을 가까이에서 체험하도록 함으로써 전인과학소질 향상을 전면적으로 돕고 청년 연길의 고품질 발전에 과학기술 혁신 동력을 주입했습니다. 탐구하도록 이끌고 학생들이 과학에 대한 흥취와 혁신 사유를 키우도록 적극 떠밀겠다고 했습니다.
1: 9월 11일부터 10월 15일까지 시정부는 658만 6천 원을 투입해 연성 금빛가을 자동차 구매 혜민 세차 소비 보조금 활동을 전개하고 정책 혜택으로 자동차 소비 사이 가격의 차량은 한 대당 3천 원을 보조하며 10만 원에서 15만 사이 가격의 차량은 한 대당 4천 원을 보조하고 15만 원에서 20만 원 사이 가격의 차량은 한 대당 5천 원을 보조하며 20만 원에서 25만 원 사이 가격의 차량은 한 대당 6천 원을 보조하고 25만에서 30만 원 사이 가격의 차량은 한 대당 7천 원을 보조하며 30만 원 이상 차량은 한 대당 8천 원을 보조하게 됩니다. 소비자는 기업의 우대 정책과 정부 보조금을 중첩해 향수할 수 있습니다. 보조금을 신청할 때 소비자는 실명으로 알리페이에 로그인한 뒤 바로 혜택 미니 프로그램을 검색하고 연성 금빛가을 자동차 구매 혜민 활동란에 들어가 요구에 따라 관련 정보를 작성하고 자료를 업로드한 뒤 심사를 기다리면 됩니다. 보조금은 총액이 소진되면 종료됩니다. 이번 활동에는 모두 38개 자동차 기업이 참가했습니다. 연결시 화양자동차판매봉사위원회사 판매고문 강렬한 현재 전부 차종이 모두 연결시 시급 보조금 활동에 참가할 수 있다고 하면서 이번 보조금 소식을 알고 미리 온라인으로 차량을 예약한 고객도 적지 않고 매장을 찾는 고객도 늘어난 바 최근 판매량이 크게 증가했다고 했습니다. 시 상무국은 소비자가 자동차를 구매한 뒤 반드시 연변존에서 차량 구매세를 납부하고 차량 등록을 마쳐야 정부 보조금을 향수할 수 있다고 제시했습니다. 이 밖에 올해 9월 1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활동은 또 중국 석유, 중국 석화, 조유 금액별 할인 등 우대 정책도 함께 실시해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자동차를 구매하고 편안하게 출행하도록 돕고 있습니다.
0: 9월부터 여러 가지 새 규정이 실시되는 바 주택공적금 인출, 출입국 관리, AI 고객 봉사 책임, 쇼폼 드라마 등록 발행 등 여러 방면이 포함됩니다. 주택공적금 규제 완화해 주택임대 인테리어 비용 모두 인출 가능. 주택공적금 관리조례 수정에 관한 공무원의 결정이 9월 20일부터 실시됩니다. 결정은 주택임대료 지불을 위한 주택공적금 인출 문턱 제한을 취소했으며 자가주택 인테리어, 자가주택 물업비 지불 등 인출 상황을 새로 추가했습니다. 대출 심사 기한도 15일에서 10일로 단축했습니다. 소재 등에 따라 1류, 2류, 3류로 나누고 분류별로 등록 공시와 발행 허가 제도를 실시한다고 규정했습니다. 쇼폼 드라마에서는 국가 안전을 해치거나 민족 역사를 왜곡하고 중화의 우수한 전통 문화를 비방하며 미성년자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는 등 11가지 내용이 포함돼서는 안 됩니다. 또한 인공지능 기술로 생성, 제작한 쇼폼 드라마는 매회 눈에 띄는 위치에 안내 표식을 추가하도록 규정했습니다. MCN 기구 감독 관리 강화해 미성년자 라이브 방송에 금지선 설정, 인터넷 정보 내용 다경로 게시 봉사 관리 규정이 9월 1일부터 실시됐습니다. 규정은 인터넷 정보 내용 다경로 게시 봉사 기구는 만 16세 미만 미성년자에게 인터넷 라이브 방송 게시 관련 봉사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고 명확했습니다. 만 16세 이상 미성년자에게 인터넷 라이브 방송 게시 관련 봉사를 제공할 경우 신원 정보를 확인하고 부모 또는 기타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1: 이상 뉴스를 마칩니다. 이 시간 책임 편집의 장선자, 심려의 거국화, 방송 담당의 김영아 출임이었습니다.
2: 삶이 머무는 곳 연길, 연길의 삶은

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목요일 중국 전통 명절 이야기 함께 배워가는 시간입니다. 함께할 지련정 선생님이 인사드립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는 백로에 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백로는 24절기의 15번째 절기로 1년 중 밤과 낮의 기온차가 가장 큰 시기랍니다. 시간은 바로 9월 7일, 8일 혹은 9일경인데요. 백로가 지나면 날씨가 차츰 추워지는데 낮의 기온은 여전히 높지만 밤의 기온이 신속히 떨어져서 공기 중에 수증기가 이슬로 응고될 수 있습니다. 명동한 이슬은 아침 햇살을 받아 반짝반짝 빛을 뿌리고요. 백로가 되면 화북지구는 점차 가을에 접어들지만 일부 남방지구에서는 여전히 날이 흐리고 소나기가 내리기도 한답니다. 기러기와 제비가 날아갑니다. 백로가 지나면 봄에 북방으로 번식하러 왔던 기러기, 제비 같은 철새들이 추위를 느껴서 후대를 이끌고 룩속 따스한 남방으로 날아가 겨울을 나게 됩니다. 긴 여정에서 안전을 기하기 위해 철새들은 몇십 마리 지어낸 수천, 수백 마리가 무리를 지어 날아가기도 하는데요. 철새들은 초원, 고산, 바다를 날아넘습니다. 일부 갓 태어난 새끼들은 대호에서 떨어지지 않고 순조롭게 겨울 나이 할 곳으로 가서 따스한 햇살을 만끽할 수 있을지를 알수 없겠지요. 무새들이 모기를 조장하기 시작합니다. 철새들이 서둘러 남방으로 날아갈 때 까치, 참새, 까마귀와 같은 모물새들도 가만히 있지 않고 갖가지 식물의 씨앗을 저장하면서 겨울 나이 준비를 하기도 합니다. 그들은 1년 내내 아무데도 가지 않고 원자리에 있으면서 새로 간 두터운 겨울 깃털과 식물의 열매, 씨앗 등 음식으로 추운 겨울을 난답니다. 친구들, 풍습과 농사에는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백로가 되면 허다한 지방에서는 고구마를 먹는데 사람들은 백로에 고구마를 먹으면 건강에 이롭다고 생각합니다. 강남 지구에서는 백로에 백로차, 채집한 차를 마시는데요. 이때의 차는 일종 특이한 향기를 풍기기도 합니다. 복주일 때에는 백로에 룡관을 먹는다는 설법이 있는데요. 백로 전후의 룡관은 크고 맛이 달며 또 좋기 때문에 이때 룡관을 먹는 것은 더없이 즐거운 일이라고 합니다. 목화를 따기도 합니다. 백로, 추부는 목화 따기 좋은 시절이야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때 목화밭에서는 잘 여문 달래가 터지면서 눈처럼 하얗고 부드러운 목화가 피어납니다. 그러면 목화를 딸수 있는데요. 화창한 날 목화농들은 허리에 목화를 담은 큰 줄을 여기서 소상씩 함께 배워볼까요? 하얀 목화는 이름에 화자가 들어가지만 사실 그것은 꽃이 아니랍니다. 목화의 진짜 꽃은 갓 피어났을 때 하얀색이다가 차츰 연한 노란색으로 변하고 그 뒤로는 붉은색이다가 다시 붉은 자주색으로 변하고 나중에는 갈색이 되는 것입니다. 꽃이 지면 타원형의 열매인 달애가 열리기도 하는데요. 달애는 잘 여물면 자기절로 터지며 또 씨앗 표피의 섬유가 밖으로 뻗으면서 하얀 솜털이 형성되는데 이것이 바로 목화라고 합니다.

0: 네, 친구들, 계속해서 함께 아파트에서에 대해서를 배워갈까요? 아파트는 나 혼자만의 살림주택이 아니라는 거 친구들도 잘 알고 있겠지요? 많은 사람들이 함께 사는 공동주택이기 때문에 아파트에서 살 경우에는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여러 가지 규칙을 잘 지켜야 합니다. 아파트 생활에서 가장 문제되는 것은 소음과 진동입니다. 아무리 견고하고 튼튼하게 잘 지은 아파트라 해도 소음과 진동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바로 오디오. 네, 이러한 시설물들은 다른 사람과 함께 쓰도록 마련된 것이기 때문에 그저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생각을 가지면 절대 안 됩니다. 잔디밭을 밟지 말고 꽃을 꺾지 말고 또 운동시설이나 엘리베이터를 이용할 때도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지 내 입장만 생각하는 것은 아닌지 잘 따져보아서 남에게 실례가 되지 않도록 주의를 돌려야 합니다. 친구들, 그리고 아파트에서는 복도나 층계를 오르내릴 때 발소리를 죽여서 조용히 다녀야 하고, 이웃들과 만났을 때에는 인사를 잘 해야 하고요. 또 친절하고 아름다운 집을 만들어가는 노력을 함께 해야 합니다. 이웃을 보고도 모른 척 외면해 버리는 어린 친구들을 가끔 있는데요. 이렇게 하면 네 발은 어린이라 할수 없습니다. 자, 친구들 꼭 명심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아파트 층계나 복도에서 뛰어다니지 말고 큰 소리를 내지 말아야 합니다. 텔레비전이나 오디오를 사용할 때는
1: 예쁜 세상, 알뜰 세상의 문을 여기서 닫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2: 삶이 머무는 곳 연길, 연길의 삶은 어떠할까요?
3: 인파로 붐비는 수상시장에서는 순대, 찰떡 등 전통 음식들이 입맛을 자극합니다.
2: 민속원에서는 조선족 전통 복장의 왕자와 공주가 되어 조선족 전통 가옥에서 이색적인 예의 풍정을 체험합니다.
3: 공룡 왕국에서는 백악기 시대로 거슬러가 공룡에 대해

0: 대회 배우고 체험하는 동시에 테마놀이 공연도 즐깁니다.
1: 곳곳에 감각적인 커피숍에서는 은은한 커피 향 속에서 여유를 느낍니다.
0: 삶이 머무는 곳 연길 직접 체험하고 감수하면서 그 일원이 되어보시기 바랍니다.

9월 16일 출판된 제18기 탐구잡지가 총공장 총석이며 국가주석이며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인 습권평의 중요한 걸 기초연구강화 좌담회에서의 연설을 발표했습니다. 그는 기초연구는 모든 과학체계의 근원이고 모든 기술문제의 총기관이며 전세계 과학기술 경쟁의 전방진지라고 강조했습니다. 한 국가의 과학기술 역량을 가늠하는 중요한 기준 가운데 하나는 기초연구 수준을 보는 것입니다. 세계적인 과학기술 강국이 되려면 통합적으로 추진하며 양성 유치 활용 업무를 전방위적으로 잘 수행하고 자체 양성의 질을 높이는 데 주력하며 청년 인재를 적극 지원하고 좋은 분위기를 적극 조성해야 합니다. 기초연구에 대한 지원과 보장을 강화하고 재정 투입을 확대하며 연구 여건을 최적화하고 과학기술 체제 개혁을 심하여 연구 생태를 정화해야 합니다. 기초연구 국제 협력을 확대하고 글로벌 혁신 네트워크에 적극적으로 편입돼 개방과 협력을 통해 원천적 혁신 역량을 높이며 각국과 함께 기후변화, 에너지 환경, 생명 건강 등 중대한 과학 문제의 핵심 과제 해결에 나서고 국가과학기술 개혁에 대외 개방을 확대하며

0: 글로벌 과학기술 사무관리에 적극 참여해야 합니다. 그는 기초연구를 강화하려면 전 당과 전 사회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각급 당위원회와 정부는 정책 지원을 강화하고 봉사와 보장을 잘 마련해 당정의 결정과 배치가 실질적으로 관철되도록 추진해야 합니다.
1: 중공조항 청석이이며 국가조석이며 조항군사위원회 조석인 습근평이 최근 복건성 장조 110 전체 대원들에게 보낸 회신에서 따뜻한 격려와 간절한 기대를 전했습니다. 습근평 청석이는 회신에서 장조 110은 공안 분야의 빛나는 명함으로 깊은 인상을 남겨주었다면서 여러분이 경찰 업무의 최전선에 뿌리를 내리고 대중을 위해 봉사하며 민심의 평안을 지키는 등 분야에서 신근한 노력으로 널리 칭찬을 받은 데 대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고 표했습니다. 습근평 정석이는 민중의 행복을 지키고 나라와 억만 가정의 평안을 수호하는 일은 인민공안의 막중한 직책이라고 밝혔습니다. 광범한 공안 간부와 경찰들은 민중을 위하는 초심을 지키고 훌륭한 전통을 계승하며 책임과 헌신을 굳게 다짐하고 마음과 정성을 다해 대중의 걱정과 어려움을 덜어주며 근면 성실하게 억만 가정의 등불을 지키고 당과 인민의 충실한 수호자로 되기를 바랍니다. 장조 110은 현재 복건성 장조시 공안국 장조 110 지대로 명칭이 변경되었으며 1990년 이후 110 신고 봉사의 신속 대응 체계를 혁신하고 지속적으로 개선해왔습니다. 장조 110은 범죄 단속, 치안 유지, 민원 봉사 등 여러 방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온 전국 공안기관의 우수 기층 단위 대표입니다. 습근병 종석이는 복권에서 근무하던 기간 세 차례 경찰대를 시찰하였고 장조 110의 건설과 발전을 지도했습니다. 최근 장조 110 전체 대원들은 총서기에게 편지를 보내 당부를 마음에 새기고 민생을 위해 봉사해온 상황을 회고하고 새 로정에서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며 책임을 다하겠다는 결의를 표했습니다.
0: 중앙 텔레비전 방송이 정성과 마음을 다해 대중들의 걱정과 어려움을 덜어주고 근면 성실하게 천만 가정의 동부를 지키자 라는 제목의 속평을
1: 저의 발전 구도를 크게 바꿀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서남과 중남 지역은 물론 전국의 개방적 발전에도 운하 모형을 함께 보면서 서부 6회 신통로 핵심 공정 건설에 관한 보고를 청취했습니다. 그런 높은 기준과 높은 품질로 평육 운하를 건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항문, 개방, 경제, 안전, 생태를 아우르는 국가급 종합전략사업으로서 평륙운하는 서부 6회 신통로 종합계획, 국가종합립체해상교통의 주축을 더욱 촘촘히 짜고 중추항항에 의거해 평륙운하와 접목하게 될 운남성 분영항도 올해 안에 완공될 예정입니다. 굽이치는 항로와 세계적인 수로가 운남, 귀주, 중경 등 서남부 내륙 지역을 연결함으로써 산업의 해외 진출에 대한 희망을 싣고 있습니다. 광서쩡족 자치구 정부 보도대변인 장지문은 평륙 운하 개통 후 아세안 주요 항구까지의 항로가 크게 단축되고 종합 물류 원가는 18%에서 30%까지 절감되어 기업 경영 원가를 효과적으로 줄이고 대내외 상업무역 유통을 원활히하며 대중들의 소득 증대와 지불을 이끌고 서남지역 물류 통로의 구도와 경제의 지리적 탄도를 전면적으로 재구성함으로써 지역의 고품질 발전에 강력한 원동력을 주입할 것이라고 표했습니다. 아시안을 향하고 세계를 바라봅니다. 개통된 평륙 운하는 강과 바다를 연결하는 운송 통로일 뿐만 아니라 더욱이는 산업 통로, 개방 통로, 발전 통로로 될 것입니다. 오늘날 평륙에서 바다로 향하는 물결을 타고 우리나라 대서남 지역의 험준한 산맥 사이에서는 바다를 향한 시대적 교향곡이 울려 퍼집니다.

0: 민영총력 및 동서부협력 이론 실천 세미나가 15일 용하 온천에서 개최됐습니다. 대표들은 18차 당대 이후 습금평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정이 동서부협력을 이끌어 역사적인 성과를 거두었다고 인정했습니다. 동서부협력에 관한 습금평 총서의 중요한 논술 정신을 깊이 학습 터득하고 인민 중심의 발전 사상을 견지하며 전체 인민의 공동부유를 착실히 추진해야 합니다. 문화사업과 문화산업을 발전시켜 문화로 서부지역의 경제사회 발전을 뒷받침해야 합니다. 민영협력 등 소중한 경험을 깊이 총화하여 신실의 동서부협력의 생생한 이야기를 잘 전해야 합니다.
1: 국무원 보도 판공실이 15일 소식 발표회를 열었습니다. 국가통계국의 데이터를 보면 8월 국민경제 운행이 전반적으로 안정을 유지하는 한편 동력이 새로워지고 구조가 최적화되는 추세를 이어갔습니다. 8월 우리나라 공업 생산이 가속화되고 전국 규모 이상 공업의 부가가치가 동기 대비 5.2% 증가해 전달보다 0.7%포인트 빨라졌습니다. 그중 장비 제조업과 첨단 기술 제조업이 빠르게 성장하며 리튬 배터리 공업 로봇 제품의 생산량이 각기 57.2%, 34.6% 증가했습니다. 국가통계국 보도대변인 부릉휘는 우리나라는 국내 에너지 공급 보상 강도를 적극 높이고 다원화 수입을 추진하며 또한 근년 내 우리나라의 에너지 친환경 전환 성과가 뚜렷해 국내 에너지 공급을 효과적으로 보장함으로써 생산의 안정을 지탱했다고 표했습니다. 8월 규모 이상 첨단 기술 제조업과 디지털 제품 제조업의 부가가치가 각기 동기 대비 16.7%, 15.7% 증가했고, 새 원동력이 규모 이상 공업 성장에 대한 기여가 60%를 넘었습니다. 정보 전송, 소프트웨어와 정보 기술 봉사업의 생산 지수가 9.6% 성장하고, 봉사업 생산 지수 성장에 대한 기여가 20% 넘었습니다. 부릉휘는 과학기술 혁신과 산업 혁신의 융합 발전에 따라 친환경 전환이 깊이 있게 추진되고 전 세계 인공지능 발전과 에너지 전환이 빨라지면서 첨단 기술 제조업, 디지털 제조, 정보 기술 봉사를 대표로 한 우리나라 신흥 산업이 빠르게 발전되어 신구 원동력 전환과 발전 품질에 중요한 기여를 했습니다. 소비시장 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었습니다. 1월부터 8월까지 사회 소비품 판매 총액은 33조 원에 근접해 지난해 동기 대비 3,600여억 원 증가해 국내 수요를 강력하게 지탱했습니다. 전반 소비에서 봉사 소비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올랐습니다. 부릉휘는 각 측이 소비 확대에 제반 정책 조치를 적극 관철하면서 양질 공급을 힘써 확대하고 소비품 보상 판매를 추진하며 봉사 소비의 잠재력을 발굴하고 소비의 새 성장점을 육성해 소비 시장 운행이 전반적으로 안정적이었다고 표했습니다.
0: 그래서 림상 현장에 적용되기까지는 연구개발, 심사, 승인, 가격 립항 등 여러 단계를 치료 난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며 진단치료 효율과 동재대학 부속 동방병원 재생의학연구소의 하지용 소장은 한송이 립항
1: 높이면서 농업 현대화 발전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0: 아시아 체육 경기대회 개막이 19일로 며칠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대회 속수조권이 계속해 많은 참가 대표단의 불만을 사고 있습니다. 컨테이너형 림시 숙소는 침대가 좁고 방에 물이 새서 일부 팀은 다른 숙소를 차지했습니다. 인도 대표단은 컨테이너 숙소 환경에 적응하도록 자국에서 미리 모의 숙소까지 설치했습니다. 의료대 취하, 심각한 부족 등 평가는 별도의 선수촌이 없는 이번 아시아 체육 경기 이 밖에 이번 아시아 체육 경기대회 경기장이 매우 분산되어 있어 컨테이너 숙소와 크루즈선에 묵는 선수들은 셔틀버스를 1시간 반, 심지어 2시간 타야 경기장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다른 대표단도 마찬가지로 해결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0: 필리핀 올림픽위원회 위원장 아브라함 톨렌티노는 자국 선수들이 모두 방을 배송받았지만 코치 등 일부 관계자는 다른 호텔과 민박으로 옮겨졌다고 피했습니다. 필리핀 남자 농구팀은 협력사를 통해 현지 호텔을 자취로 예약했습니다. 약 2천 명이 묵는 컨테이너형 숙소에 대해 인도는 미리 적응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인도 체육관리부문은 인도 국내에 컨테이너 숙소와 료산 숙박시설 두 곳을 마련했습니다. 내부에는 작은 2인용 짐실 2개, 화장실 2개, 작은 주방 및 거실 공간이 있습니다. 인도 체육관리부문의 관계자는 일본의 시설이 어떻든 우리는 선수들이 이 상황에 익숙해지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아시아 체육경기대회에 등록한 선수와 관계자는 1만 7천 명을 넘어 올림픽 평유회는 지난달 조직위원회와 공동 성명을 내고 많은 대표단이 나고야 아시아 체육경기대회 숙소 조건에 불만을 표하고 있는 데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해설의 김홍호였습니다.
1: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존칙입니다.
1: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손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0: 지구라는 이 행성에는 80억 인구가 있습니다. 가장 훌륭한 당신은 다른 사람과 반복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당신의 방식대로 걷고 당신의 방식대로 감당하며 당신의 방식대로 나누고 당신의 방식대로 싸우며 당신의 방식대로 사랑하고 당신의 방식대로 꿈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면 됩니다. 그런 당신과 함께 중국은 자신의 방식대로 현대화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중국식 현대화, 중국의 방식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0: 심층 보도.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내외 첫점제와 주요한 사건 사변에 대한 보도와 논평을 전해드리는 중앙방송 전국 심층 보도 시간입니다. 저는 이 시간 프로 진행을 맡은 출단입니다. 오늘 학습시간 코너에서는 계를 특별 프로그램 평호군인 스금팽이 좋아하는 정보를 보내드리고
2: 청장진부의
1: 소요유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북쪽 바다의 곰이라고 지금이 바로 충성을 다해 나라를 구할 때라고 병사들을 격려했습니다. 이 말은 병사들을 감동시켰고 군의 사기를 크게 진작시켰습니다. 사실 악비와 악가군은 이러한 포부로 건강을 수복하고 조선진까지 진군하며 남송을 위해 불멸의 공을 세웠습니다. 악비의 정충보국 정신은 시대를 초월한 곤봉지지로 평가받으며 당대의 가장 강력한 메시지가 됐고 지금까지도 대붕이 하루아침에 바람을 타고 일어나 구만리 하늘로 치솟는 경지에 이를 수 있습니다.
3: 이 편지는 2001년 10월 15일 습근평 성서기가 아버지인 습중훈 동지에게 보낸 생일 축하 편지의 일부로 아버지에 대한 진심 어린 축복과 함께 아버지처럼 공산주의 위협과 인민을 위해 헌신하겠다는 확고한 결의를 담고 있습니다.

0: 습근평 청석이는 혁명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 습중훈 동지는 도혁명가로 오택동 동지로부터 군중 속에서 나온 군중의 지도자로 평가받았습니다. 습중훈 동지는 자녀들에게 인민을 위해 봉사하는 것이 부모에 대한 가장 큰 효도라고 자주 말씀하셨습니다. 강산은 인민이고 인민이 곧 강산이라는 깊은 통찰은 바로 습중훈 동지가 1999년 10월 1일 중화인민공화국 창건 50주년 경축 행사에서 처음 언급한 것입니다. 습근평 종석이는 아버지의 영향을 깊이 받았습니다. 양가 시절부터 그는 변함없는 신념을 가졌습니다. 바로 인민을 위해 실질적인 일을 하겠다입니다.
1: 向着全面建成社会主义现代化强国的第二个百年奋斗目标迈进。
0: 2022년 10월 16일 오전 10시 중국 공산당 제20차 전국 대표대회가 북경 인민대회당에서 개막되었습니다. 저는 당대표로서 습근평 총서기의 20차 당대회 보고를 현장에서 직접 들을 수 있는 영광을 지녔습니다. 저는 이 획기적인 역사 순간을 목격하는 산 증인이 되었습니다.
2: 평화군인 습근평이 좋아하는 전고 제1부 강산은 곧 인민이다. 인민 최우선편 두 번째 부분 보내드렸습니다.
3: 작은 불꽃 하나는 우리의 손끝을 따뜻하게 해주고 활활 타오르는 모닥불은 우리의 지친 몸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한 방울의 물은 우리의 입술을 적셔주고 힘차게 흐르는 장강은 만무양전을 관계합니다. 한 사람은 한 날라기

0: 뉴스 추적 코너 이어집니다.
1: 뉴스 추적.
0: 오늘 AI로 해설해 드리는 뉴스 추적 시간에는 흩어진 경기장과 협소한 컨테이너 숙소라는 제목으로 경기 전 나고야 아시아 체육 경기 대회를 탐방한 상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 제20회 아시아 하계 체육 경기 대회가 개막까지 일주일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기자는 이틀 전 나고야에 도착한 뒤 며칠 동안 숙소와 경기장, 주요 미디어 센터를 오가며 경기 대회가 다가오는 절주를 체감했습니다. 13일입니다. 필드 하키는 기후연에 배치되었고 축구는 7개 경기장, 6개 도시에 걸쳐 열립니다. 같은 아즈현이라도 나고야 도심에서 사격장과 서핑 경기장으로 가는 차량 이동 시간은 1시간 30분 이상이고 다른 현을 넘나드는 취재는 2시간을 넘습니다. 빈번하게 이동해야 하는 기자에게 시간 비용은 두터운 서리처럼 취재 계획을 짓누릅니다. 이런 흩어진 경기장에 대한 느낌은 기자가 올해 초 밀라노 동계올림픽을 취재할 때의 느낌과 같았습니다. 그 동계올림픽의 경기장들은 밀라노, 코르티나 등

0: 이탈리아 북부의 광활한 지역에 분포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기자는 로스앤젤리스 올림픽 대회 사전 준비를 접 약 200동의 컨테이너형 숙소 시설이 가지런히 늘어서 있습니다. 이곳에 약 2,000명의 선수와 팀 임원이 수용될 예정입니다. 컨테이너 하우스는 이달 6일 개방된 뒤로 이미 일부 선수들이 입주했습니다. 한 동은 두 단원으로 구성되고 각 단원은 약 35평방미터의 침대 4개가 있고 위생시설 등도 포함되어 있지만 공간은 매우 제한적입니다. 현재 남자 농구 경기가 개막했는데 선수 중에는 키가 2m를 넘는 이들도 적지 않습니다. 한국팀 주력 선수 리현중은 인터뷰에서 숨을 지으며 이 104.5mm에 달해 지역 관측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고 전시 교통은 한때 마비되기까지 했습니다.
1: 한국 봉사무역이 세계의 활력을 불어넣는 생생한 기운입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이번 중국 국제 봉사무역 교육회는 눈부신 성적표를 내놨습니다. 90개 국가와 국제 기구가 전시관을 설치하고 회의를 열었으며 400여 개 세계 500강 기업과 업계 선도 기업이 참가했고 각종 성과 1200여 건을 달성했습니다. 여러 차례 참가한 오스트랄리아 무역투자위원회 대중화권 총경대이며 중국 주재 오스트랄리아 대사관 상무공사인 대덕명은 현재 세계가 여러 도전에 직면한 가운데 중국국제봉사무역교육회가 각국의 교류와 협력을 위한 최적의 플랫폼을 제공하여 호혜 상승을 크게 촉진했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은 세계 제2의 봉사무역 대국입니다. 최근 몇 년간 중국 봉사의 가치와 지능화 수준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기간 중국 봉사 수출입 총액은 동기 류창 부사장은 중국 소비자들이 더 높은 품질의 제품과 봉사에 대한 수요 그리고 중국의 혁신 인재 축적과 혁신 생태계 구축이 회사의 더 나은 발전 전망을 가져다 준다고 말했습니다. 존슨 앤드 존슨 메디테크 중국 지역 외과 사업부 총경리 구례무는 얼마 전 회사가 소주 제조 공장 설립 20주년을 기념하고 생산 능력 확대와 새로운 생산 라인 도입을 발표했다며 이는 우리가 중국의 혁신 생태계와 능력을 인정한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봉사 브랜드를 육성하려면 해외로 나가 국제 협력 속에서 능력을 키우고 공간을 확장해야 합니다. 이번 교육회의 큰 하이라이트 중 하나는 처음으로 해외 진출 봉사 홍보 로드쇼 구역을 마련하여 중국 기업의 국제 시장 확장에 전문적인 지지를 제공한 것입니다. 라틴 아메리카 통신사는 이 조치가 국제 시장에서 중국 봉사의 날로 커지는 중요성을 반영한다고 인정했습니다. 중지그룹 왕혐의 총경리는 회사는 국제화 봉사에 약 40년간 종사해 오면서 중국의 해외 진출 기업에 전방위적인 인적 자원 봉사를 제공하여 기업과 현지 동반자의 호혜 상승을 돕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향후 5년간 중국은

0: 량 확대와 질 제고 추진에 관한 의견에 따르면 2030년까지 중국 봉사업의 총 규모는 100조 원 단계에 진입하고 더 많은 중국 봉사 브랜드를 육성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는 세계 무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전 세계가 더 많은 혜택을 함께 누리게 할 것입니다. 유엔 무역발전회의 국제무역상품국 사장인 드라모라가 말했듯이 중국은 다른 나라와 다른 기업들을 위해 상업 기회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1: 나는 한 방울의 물입니다.
2: 나도 한 방울의 물입니다.
1: 나는 맑은 시냇가에서 왔습니다.
2: 나는 깨끗한 저수지에서 왔습니다.
1: 꽃밭에서 나는 꽃들의 아름다움을 책임집니다.
2: 수도 꼭지를 제대로 닫지 않아 나는 하수도로 향합니다.
1: 나는 강과 하천에 흘러들어 농포를 관계합니다.
2: 먹물처럼 검게 오염된 나는 악취를 풍깁니다.
1: 물 자원을 아껴 물한 방울의 가치를 발휘합시다.
0: 노래 한곡 들으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층보도였습니다. 이 시간 프로펜송과 진행의 절단이었습니다. 저희 방송의 기타 내용을 더 들으시려면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좋은 세상 프로에서는 연변 유화원 직업기능양성학교 신미가 교장님을 모시고 전통 음식을 통해 이어지는 손맛의 전승 그리고 함께 만들어가는 가족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애청 기대합니다.

0: 네, 먼저 오늘 생방송실을 찾아주신 연변 유화원 직업기능양성학교 신미가 교장님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요리학원의 교장 선생님의 신분뿐만 아니라 조금은 특별한 모습으로 저희 방송을 찾아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어떤 신분으로 나오셨는지 먼저 소개해 주실까요?
1: 네, 이제는 지금 좀만 며칠만 지나면은 제가 더미도라는 우리 아들하고 같이 더미도라는 김밥 가게를 좀 하고 계정입니다. 그래서 19일 오픈하게 되는데 이번에 지금 처음으로 지금 아들하고 지금 가게를 지금 시작하는 겁니다. 못하신 분 많더라고요.
0: 네.
1: 저번 걸로 얘기하면은 근데 우리 중국 걸로 다오미이다오 하면은 금방 이해를 하시더라고요.
0: 네.
1: 네, 그래서 저 이름은 지금 제가 김밥 가게를 하게 됐는데 지금 이름이 잘안 나왔어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어느 지인분이 이렇게 추천을 하셨는데 딱 마음에 들더라고요.
0: 네.
1: 그래서 저희 김밥하고 가게하고도 딱 맞는 이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든 분 도미도 하면은 조선 걸로 하면 이해 못하겠지만 한쪽 걸로 도미도 말뜻 그대로
0: 네.
1: 도미, 예, 쌀 씻는, 예, 그래요. 그리고 섬 도자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가게를 시작할 때 우리 아들하고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김밥 가게를 하더라도
0: 네.
1: 그냥 어디 가서 쉽게 누구나 할수 있는 김밥 가게 아닌 정말 마음 담아 정성을 담아서 부모가 자식한테 한끼 식사를 대접한다는 그런 마음 갖고
0: 네.
1: 그래서 우리만이 할수 있는 특별한 김밥집을 하고 싶었어요. 근데 이 이름이 딱 맞아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름부터 너무 이쁘고 우리하고 너무 잘 어울린다고 이런 얘기 많이 해주십니다.
0: 네, 그래요. 이제 또 우리말로는 조금은 이제 어떤 의미일까 궁금증이 생길 수도 있는데 한우로 번역하니 바로 이제 이해가
1: 이해가
0: 되네요.
1: 되죠. 예,
0: 네,
1: 맞습니다.
0: 그래요. 그 고객층은 주로 어떤 분들을 상대하여서 하신 가게입니까?
1: 예, 우리가 처음에 그 목표를 잡을 때
0: 네.
1: 지금 아기 엄마들이 요즘 실은 제가 저도 뭐 젊은 시절 겪어봤지만
0: 네.
1: 우리 그때 세대 젊은들하고 요즘 세대 젊은들 보면은 젊은들이 정말 제가 맘 아플 정도로 불쌍할 정도로 그 정도로 젊은들 너무 열심히 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혼자 보면 아이를 키우는 분들도 계시고 부모님이 아이를 키우는 분들도 계시지만은 요즘 분들 다 출근을 하시니까
0: 네,
1: 시간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0: 그렇죠.
1: 우리가 제일 첫 번째로 지금 우리가 잡은 게가 지금 아기 엄마들이었어요.
0: 네,
1: 그리고 두 번째 층은 젊은 친구들.
0: 젊은
1: 예, 요즘
0: 친구들,
1: 젊은 친구들은 또 일상이 더 바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상이 바쁘다 보니까 하루 세끼 밥을 챙기는 분들도 별로 많지 않고 밖에 나가 외식하는 분들이 대부분 너무너무 많더라고요. 예, 그래서 요즘 다 아시다시피 음식업이 요식업이 발달하다 보니까 요즘에는 빠른 음식 快餐이가 지금 유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다 보니까 음식 자체가 지금 상업화가 많이 돼갖고 지금 젊은들이 밖에 나가서 정말 하루 세끼 거의 식사를 한다시피 하고 있는
0: 그렇죠.
1: 이름에도 불구하고 몸에는 안 좋은 거다 아시지 않습니까? 근데 젊은 친구들도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선생님, 우리도 좋은 거 먹고 싶습니다. 근데 요즘 제가 선택할 곳도 마땅치 않고 선택하기가 쉽지 않다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가게를 할때 우리 아들하고 얘기했어요. 우리가 제일 최종 목적, 제일 처음 고객은 우리 아기 엄마들이고 두 번째는 젊은 친구들을 상대를 하자고 했었어요. 그래서 비록 우리 김밥집 하면은 다 지금 오가는 분들이 그냥 와서 한끼 드시는 그 정도 그리고 빠르니까 그렇게
0: 그렇죠.
1: 생각했는데 우리는 우리 집만 김밥집은 아까 도미도 섬 도서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처럼 우리 한개 섬이라 생각할 때 우리는 우리 집만이 김밥이 나오지 되지 않겠나 이런 얘기 많이 했었어요. 예, 그래서 우리 집 비록 김밥집이지만은 제가 이번에 김밥을 정식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젊은들이 바쁜 일상에서 그냥 오가는 한끼 식사 대접보다는 그냥 나한테 잘하는 그러니까 한끼 식사 대접을 정식으로 해드리고 싶었어요. 싶으니. 그래서 우리는 뭔가 정식을 나갑니다. 그래서 이런 계기로 하게 됐어요.
0: 그래요. 그냥 보통 이제 우리 흔히 먹을 수 있는 그런 김밥이 아닌 정성을 담아서 이제
1: 맞습니다.
0: 정식으로 나오는 또 그런 메뉴로 개발을 하셨네요.
1: 맞습니다.
0: 어머니와 아들이 함께하는 음식점을 또 하자는 이야기는 두분 중에 누가 먼저 꺼내셨는지 또 혹시 이제 교장님의 제안이셨는지 아니면 아드님의 선택이었는지 궁금하네요.
1: 예, 이거 하면은 많은 분들 그냥 하시더라고요. 선생님, 여기서 굳이 김밥집을 하시냐고. 실은 김밥집 쉬운 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우리 아들한테 한 얘기 있어요. 만약 엄마가 만약에 가게를 처음 시작을 한다면은 나는 김밥집을 하고 싶다. 그래서 걔가 그런 거예요. 왜서 하필 김밥집이냐고. 그래서 제가 얘기한 거는 우리가 음식을 하려면은

0: 怎么讲，基本부터알아야지，
1: 네.
0: 이게우리민족전통이밑반찬부터알아야지，네가제대로된음식을할수있기때문에우리가하면은비빔밥집아니면쟤는김밥집선택했었어요。그래서아이가점점나이먹다보니까얘가좀가기를하고싶어했어요，세리는。
1: 아,본인스스
0: 예，
1: 로
0: 본인
1: 가
0: 스스로가좀가기를하고 싶었어요。
1: 네.
0: 지금 학교를 하고 있지만은 자기가 가기를 하고 싶어 했어요。그래서 그때는 제가 모든 건 준비가 필요하니까 제 생각에는 많은 분들 저한테 그래요. 선생님 가게를 안 하십니까? 아들도 다 상담했는데, 근데 저는 제가 잘 알지 않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아들이 아직까지 미숙하고 아직까지는 가게 할수 있는 정도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 친구도 성장이 필요하니까 어느 정도 성장을 해야만이 저는 가게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여지껏 가게를 안 하게 되는데, 이번에 하게 된 계기는 이제는 아이가 진짜 성장했나 봐요. 이제는 성장이 크니까 자기가 여지껏 엄마한테서 먹던 밥은 보통 아이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집에서 집밥을 먹을 때는 그 소중함하고 부모의 그 사랑을 지금 잘못 느낍니다. 그냥 다 똑같다 생각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나이 먹다 보니까 이 친구가 이제 점점 자기가 느끼는 거예요. 아, 진짜 엄마 밥이 내가 먹고 자는 음식이 진짜 이렇게 건강한 음식이었고, 아, 엄마 항상 얘기하는 우리 신시 가문의 종가집 문화, 음식 문화가 이런 거였구나. 이제 제가 한몇년 전부터 좀 제가 스스로 이제 느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성인이 되다 보니까 이 친구가 자기가 지금 이렇게 건강한 음식을 지금 바쁜 일상에서 지금 다 상업할 때 음식을 드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자기가 이제 제가 이거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엄마한테서 어릴 때부터 먹던 음식이 이 정도 건강했는데 이제 내가 누군가에 나도 이제는 그 건강 음식을 누군가에게 주고 싶다는 이런 생각을 한번 했었어요. 저는 그게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1: 그래요. 어찌 보면 오랫동안 교장님이 또 고집해 오신
0: 맞습니다.
1: 네, 그 리념을 아드님께서 이제 스스로 깨우치고 또 그걸
0: 그렇습니다.
1: 알아봐줬다는 것이 네, 얼마나 또 감동스러웠을까 하는
0: 진짜 저는
1: 생각이
0: 너무너무
1: 드네요.
0: 감사하고, 요즘에 실은 좀 바쁜 건 사실이에요. 좀 힘들고 참으시고, 이제 나이가 있다 보니까. 근데 저는 그 이상으로 너무너무 감사하기가, 만약에 아들이 이 가게를 안 했더라면은, 내가 진짜 한 40대, 50대, 제가 열심히 뛰는 그 단계 내가 돌아갈 수 있었을까? 내가 다시 살면서 한번 그런 느낌을 내가, 언제쯤 해볼 수 있겠는가, 이런 것 감이 제가 생각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요즘 제가 그런 느낌입니다. 아, 옛날에 왕년에 내가 40대에서 열심히 뛰는 지금 그 기분을 다시 돌아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 그것도 너무 감사하고, 아들이 덕에 제가 이거 느낀다는 거가 더 감사한 것
1: 그래요. 어찌
0: 같아요.
1: 보면 또 숨겨져 있던 그 열정을 아드님께서 끄집어내 주셨다고
0: 이런
1: 해도
0: 계기가
1: 과언이 아니네요.
0: 그렇죠.
1: 그래요. 요리 전문가이기 때문에 이 음식점을 창업하려면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메뉴가 참 많을 것 같은데요.
0: 그러니까 자연히 그 오향의 원리가 거기 들어갔었고, 오색, 오미 들어갔었고, 제가 항상 하는 말입니다. 조선민족은 또밥 힘이 아닙니까?
1: 네,
0: 밥
1: 그렇죠.
0: 문화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밥 하면은 거기도 오향의 원리가 들어있는 겁니다. 우리가 목이라든가 수라든가 불이라든가 그 토라든가 그게 다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물 수들어 쌀에는 또 흙이 토니까. 그래서 이런 원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밥을 우리가 지은 그 부엌에서 드는 그밥한 끼라도 우리 몸에 엄청 좋은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걸 계기로 해갖고 우리 쌀뿐만 아닌 우리 거기다가 다섯 가지 색상의 우리 채소들 넣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김밥을 또한 원인은 간편하고 빠르기 때문에. 하나는 원리도 있지만 하나는 간편하고 빠르기 때문에 젊은 친구들이 지금 제일 좋아하는 게가 지금 간단하고 빠른 것 같아요.
1: 그렇죠.
0: 그래서 간단하고 빠르다 해서 요즘은 김밥 그냥 말아서 하는 게 아니고 내가 김밥 한 줄에 거기다 단백질이라든가 탄수화물이라든가 비타민 같은 걸 제가 꼭꼭 채워갖고 이걸 한끼못 가는 식사지만은 거기다 한끼꼭 영양소를 채워갖고 해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1: 조합을 이제 잘
0: 잘
1: 맞춰서 만드는
0: 맞춰갖고
1: 거죠.
0: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김밥집 하면 보통 김밥만 생각하고 있는데 저는 우리 집에 와서 그냥 엄마의 마음으로 김밥 드시고 싶으면 김밥도 드시고 빈밥도 있습니다. 빈밥 드시고 싶으면 빈밥도 괜찮고 우리 뭐 국수라든가 보통 이제 쌀밥 안 좋아하시는 분들 가끔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은 우리가 무슨 해물짬뽕이라든가 우동이라든가 그런 칼국수 같은 거 그것도 해드립니다. 그 짜장면도 해드리고 그래서 다양하게 지금 제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1: 이제 김밥집이라고 해도 뭐 다양한 메뉴를 또 맛볼 수도 있고,
0: 맞습니다.
1: 또 메뉴 하나하나에도 정성을 다 담으셨네요.
0: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 김밥 하나에도 우리가 좀 이제 세트로 나가기 때문에 정식을 나가기 때문에 김밥을 드시는 분들도 어느 정도의 떡볶이라든가 제가 곁들여서 나갑니다. 정식이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떡볶이를 드신다면은 제가 거기다 미니 김밥이라든가 다양하게 드실 수 있는 거 채소하고 우리가 단백질하고 영양소를 다 맞춰서 한끼 밥상에 내가 하는 겁니다. 거기 국물하고 밑반찬까지.

0: 그래서 한끼 식사에는 진짜 손재급 정도로 괜찮습니다.
1: 그래요. 이제 말씀을 듣기만 했는데도 배가 불러오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 아드님은 김밥집을 한다고 했을 때, 아드님은 어떠셨습니까? 반응이 궁금합니다.
0: 우리 아들도 괜찮다고 했습니다.
1: 그래요.
0: 예, 왜냐면은 요즘 지금 형제를 흐름 보면은 자기는 큰 가게보다는 그래도 작은 가게가 자기가 창업하기에 더 쉽지 않겠나 이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1: 첫 시작으로
0: 참,
1: 이제,
0: 예, 참 다행이었어. 그래서 자기도 계획이 자기는 작은 가게부터 시작을 하고 했었어 했어요. 그래서 몇년 동안 자기도 와서 공부도 했었고 많이 하는 그래 다치는 기능도 있기 때문에 내 생각에는 김밥도 별 잘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김밥집 하면서라도 보니까 아들이 진짜 젊은 친구인데 진짜 나름대로 참 열심히 하고 있더라고요.
1: 그래요. 메뉴판에 손님과의 세 가지 약속을 따로 적어 두셨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인지 소개해 주실까요?
0: 예, 저는 첫 번째는 우리 음식 하면은 식자재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1: 그렇죠.
0: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매일매일 신선한 식자재 구입하는 거는 우리는 철칙이에요. 그래서 제가 우리 동생들한테도 그렇고 우리 아들한테도 한 얘기가 우리가 음식을 비록 판매는 하고 있지만은 우리가 안 먹는 음식은 절대 손상이 내면 안 된다는 이런 원칙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우리 아들한테 엄마는 자식 있으니까 그냥 그것도 자식한테 먹인다는 생각을 하고 있지만, 그 친구는 아직 장가도 안 갔기 때문에, 예, 근데 저는 항상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냥 내가 먹는다 생각하고, 애들한테 준다 생각하는 그런 마음가짐을 하면은, 우리 식자재 구입에서도 제가 소홀할 수 없고, 그리고 우리 떡볶이 같은 경우도 우리가 보통 냉동 쓰지 않습니까? 우리 떡볶이는 바로바로 우리 당길 것입니다.
1: 떡을 말씀하시는
0: 예, 떡볶이,
1: 거죠?
0: 우리 떡볶이,
1: 가래떡을,
0: 가래떡을, 예, 그것도 아침에 주문해갖고, 아침에 그냥 바로 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저녁에 판매 끝나면 부족하면은 그냥 그걸로 안 팔고 다음날 팔고 또 다른 걸 파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식자재가 좋아야지 우리 몸에 좀 음식도 맛있고 우리 건강에도 좋은 겁니다. 그래서
1: 그렇죠.
0: 우리는 식자재 관리는 철저하게 하고 있습니다.
1: 그리고 또 어떤 약속이 있을까요?
0: 그리고 첫째는 식자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지금 요즘에 지금 음식을 빨리 하다 보니까, 육수 같은 거잘안 뺍니다. 그래서 보통
1: 그렇죠.
0: 조미료를 많이 쓰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최대한으로 식자재 본연의 맛을 끄집어서 우리 몸에서 온 자연의 맛을 우리가 선사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떡국에 떡볶이를 하는 그 육수가 국물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거기도 미원이라든가 다시다라는 우리 한 잃지 않습니다. 우리 주방에 가보면은 이 조미료가 너무 깨끗해요. 그냥 간장하고 소금하고 설탕 조금 쓰니까 고춧가루라든가 뭐 고춧가루 정도 그 정도로 몇 가지 있을 뿐이지. 그래서 우리가 떡볶이 하는 국물도 우리 육수를 아침마다 매일 필통에 큰 통에 지금 우리 떼고 있습니다.
1: 그렇군요.
0: 예, 그래서 그 육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미료도 안 넣어도 괜찮은 겁니다. 그래서 이건 철칙이니까 우리 육수 빼고 그걸로 우리 우동이라든가 우리가 무슨 뭐 해물짬뽕이라든가 우리 그러니까 그 모든 육수에 들어가는 거는 우리 그 육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떤 분들 그러더라고 와 보니까 이제 김밥 하면은 좀 초장 보통 많이 찍어 드시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우리 초장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실은 우리 식자재 그 맛은 매 하나의 맛이 우리 다 살아 있어요. 그래서 그 맛을 느낄 수 없기 때문에 우리 너무 강한 소스는 지금 안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재 나가고 있는 거는 우리 소스 몇개 나가고 있어. 여러 나가는데 그건 모두 우리가 야채로 한 지금 소스가 나가고 있어요.
1: 직접
0: 예,
1: 만드신
0: 제가 지금 직접,
1: 소스죠?
0: 예, 직접 만들어 지금 대주고 있어요. 좀 힘들지만은 그래도 좀 음식다 음식 제가 좀 한번 해보고 싶어서. 예, 그래서 모든 걸 지금 우리가 하고 있어요.
1: 그래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약속은 무엇일까요? 이제 세 가지
0: 예.
1: 약속을 적으셨는데,
0: 맞습니다. 우리 세 번째 약속은 아까 제가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우리 동생도 다 엄마고 집에서 그러니까 제가 그런 얘기 합니다. 그럼 내가 우리 자식한테 먹인다는 그런 마음, 예, 그런 마음, 그게 우리 초심이고. 그리고 우리 집에 가게 들어갈 때 그냥 가게가 아닌 그냥 내 집에 와서 편안하게 드실 수 있는 공간? 그래서 요즘에는 옛날에 우리 자랄 때는 집밥이라는 개념 별로 없었어요. 불만 있었지. 우리 세대는 집밥이라는 개념 모르고 살았어요. 근데 요즘 세대 보니까 다 집밥 하잖아요.
1: 그렇죠. 워낙 외식을 많이 하고
0: 예, 외식 문화가 발달하다
1: 또
0: 보니까.
1: 배달 음식도 많이
0: 맞습니다.
1: 드시고
0: 예.
1: 하시니까,
0: 그래서 외식 문화가 너무 발달하다 보니까 지금 집밥 하고 있는데 우리는 비록 제가 가게를 하고 있지만은 우리 집에 들어왔을 때, 그냥 가게 아닌 그냥 내 집에 와서 식사하는 그런 기분? 좀 그런 마음들을 좀 주고 싶었어요.
1: 그런 편안함이죠.
0: 편안함이, 네, 그 편안함입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가게 돌아와 보면은, 어떤 분들 또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사장님들도, 와, 선생님, 어째 이 가게가, 이 변방수에 상이 너무 적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간에 통로가,

0: 이 공간을 너무 많이 비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도덕질긴 사실 있기 때문에 돈이 역시 없다는 건 거짓말이죠. 그래서 돈 벌어야 되니까. 근데 제가 이 가게를 할때 제가 제첫 번째 맞습니다. 이 친구들이 지금 처음 가게를 하다 보니까 우리가 집에서 살림 하는 거랑 이제 우리 가게 하는 거랑 좀
1: 완전 다르죠.
0: 완전 다릅니다. 그래서 야채 처리라든가 우리 보관 관리가 다르거든요. 처음 하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 체크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왜냐면 우리가 채소가 구입해갖고 상해도 안 되고 또 냉동에 들어가면 얼어도 안 되니까.
1: 그렇죠.
0: 그래서 지금 매 야채마다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동생분들도 지금 모두 지금 너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1: 그래요. 이제 쌀 같은 경우도 직접 이제 사장님께서 다 선별하시고 고르신 거죠?
0: 맞습니다. 이번에 저는 가게 하면은 그냥 김밥집 같은 경우는 뭐큰 가게 아니기 때문에 저한테는 뭐별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근데 요즘 세상에 저는 솔직히 식자재 구입에 좀 힘들었어요. 좀 시간도 아마 제일 많이 걸린 것 같아요. 왜냐면 모든 채소가 김밥에 시장에 김부터 골라야 하니까,
1: 그렇죠.
0: 예, 진짜 제일 좋은 김 내가 골라야 되고, 그리고 김도 우리가 색상별로 또 등급이 있습니다. 예,
1: 그렇군요.
0: 그래서 좀 시간이 지날수록 좀 핑크, 좀 보라색 빛난다 할까요? 좀 상황이 그런 있어요. 그래서 첫째 하나는 김도 골라야 하고, 그리고 김밥이 제일 중요한 우리 쌀이지 않습니까?
1: 그렇죠.
0: 그래서 저희 학생들도 쌀 가게 하는 분이 몇분 계세요. 예, 그래서 연변에는 이렇게 쌀 좋지 않습니까? 근데 쌀이 좋는데 우리가 김밥을 하자면 또 적당한 또 쌀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1: 그렇군요.
0: 거기서 제가 쌀을 구입하는데도 시간 좀꽤 걸렸습니다. 제가 다 체크하고 먹어보고, 쌀 먹어보고 체크했고 향도 봐야 되니까. 그리고 쌀도 골랐고, 그리고 이번에 우리가 또쌀 다음에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게 참기름이에요. 예,
1: 참기름.
0: 그 많은 분들이 참기름 하면은 뭐 그냥 향이 좋은 거 고르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실은 그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참기름을 고를 때 저는 모르면 그냥 색상을 보라고 하고 싶습니다. 예,
1: 색상이요.
0: 그래서 참기름 색상을 진한 거는 그건 안 좋은 거예요. 진한
1: 진할수록.
0: 게 좀, 예, 그래서 참기름에는 색상이 연할수록 좋은 거예요.
1: 연할수록 좋은
0: 좋은 겁니다.
1: 거군요.
0: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지금 구입하고 있는 거는 냉압착. 그러니까 참기름 볶지 않은 거예요. 참깨를. 그래서,
1: 볶지 않은
0: 예,
1: 참깨로
0: 맞습니다.
1: 기름을
0: 그래서
1: 낸
0: 이
1: 거죠.
0: 참기름 짠 상어에서 이 냉압착하기 싫어하는 이유가 압착이 잘안 됩니다. 볶지 않았기 때문에.
1: 그렇죠.
0: 예, 잘 압착이 안 되고 이 기름 양이 너무 적어요. 예, 상대적으로 너무 적게 나오기 때문에 이분들
1: 그렇죠.
0: 안 하고 있는데, 제가 좀더돈 들이더라도 이번에 무조건 고집한 이유가, 찌는 우리 집에 것들도 문제였고, 제가 지금 샤오김밥을 하고 있어요.
1: 새우비빔밥.
0: 샤오김밥 하고 있는데, 이것도 아마 우리가 엄청 힘들게 아마 한 거예요. 근데 최종으로는 힘든 쪽을 골랐어요. 왜냐면은 깐 샤오는 다양물에 아다시피 처리 하자고 하고 그 향이 안 되고 부족합니다.
1: 맛이 좀
0: 예,
1: 부족하죠.
0: 우리가 원하는 그 맛이 아니었고, 결국 제가 우리 이 가게를 할때 우리가 제일 중요하게 애견마다 상대를 했기 때문에 아이들이 와서 지금 많이 먹고 있어요. 그것도 오겠지만. 그래서 지금 새우를 사갖고, 큰 새우를 사갖고, 지금 우리가 지금 직접 손으로 다 껍질을 까갖고, 그 내장을 다 제거하고, 그래서 우리 그거 지금 뒤에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애가 좀 많지만은, 그래도 우리 그 동생도 그래요. 참 보람을 느낀대요. 지금 많은 분들이, 애기들도 오고 부모님도 오셔갖고, 너무 맛이 깔끔하고, 진짜 건강한 느낌이 든다 해갖고, 하니까 좀 힘들지겠지만은, 그래도 아마 지금 좀 보람을 느낍니다.
1: 그래요. 이제 방금도 말씀 주셨지만, 쌀을
0: 바짝바짝 주물러서 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제가 공장에도 몇번 여러 번 가봤지만은 요즘 쌀이 엄청 깨끗해요.
1: 그렇죠.
0: 예, 그래서 이 헹구는 것도 여러 번 헹굴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쌀안 깨고 제일 중요한 거는 물 수위입니다. 우리 김밥에 들어가는 물 수위하고 우리가 그냥 드시는 하고 다 틀립니다. 그래서 국밥에 하는 밥하고 우리가 이제 그냥 드실 때 하는 밥하고 다 다릅니다. 수위가 다릅니다. 그래서 수위 조절이 잘해야만이 우리가 원하는 밥, 원하는 향이 나옵니다. 뭐 예를 든다면은 우리가 지금 꿀을 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아까 제가 한번 만나고 왔는데 그분들이 얘기하시더라고요. 선생님이 이 길로 끝까지 가실 자신 있는가 하더라고요. 저는 당당해 자신이 있습니다. 제가 여지껏 걸어온 길이 이기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하나 방부제 않는 이유는, 제가 항상 얘기합니다. 요리사란 무엇인가? 제가 저도 요리하지 않습니까? 요리사라는 우리 자연이 우리한테 선물한 그 음식사재를 더 맛있게 건강해서 우리 인류한테 대접하는 것이 우리는 조리사의 직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가 자연이 우리한테 선물한 이 이 맛있는 맛을 우리가 그걸 깨고 우리가 확점을 넣는다면은 진짜 정녕 내가 그 식자재의 맛을 살릴 수 있을까요? 그리고 우리 식자재 영양소 같은 거 파괴돼 갖고 우리가 몸이

0: 소스도 잘안 되겠지만은 드시면은 불편한 것만 사실이에요.
1: 네.
0: 그래서 저는 화학조미를 거부하는 이유는 첫째는 짜인 우리 식자재의 맛을 느낄 수가 없어요.
1: 네.
0: 그때 어떤 분이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선생님 화학조미를 안 넣으면은 그 맛이 날까요? 얘기하는데 그건 모르는 얘기예요.
1: 네.
0: 그 맛이 나는 것은 아니고 화학조미 넣기 때문에 우리가 식자재의 신선한 맛이라는 거라고요. 저는 아들을 키우다 보니까 솔직히 딸 가진 엄마의 마음 모르잖아요. 그래서
1: 네.
0: 우리 친구들도 그래요. 너는 아직 모르지? 딸이 얼마나 이쁘고, 딸이 얼마나 엄마를 이해해주고. 근데 저는 사실, 저도 실은 어렸을 때는 엄마 되기 전에는 저는 엄마에 대한 이해가 많다. 저는 감히 이런 얘기를 못 합니다. 솔직히 딸로서는. 그러니까 엄마가 안 돼봤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아들 낳고 엄마가 되니까 엄마를 많이 이해하고 엄마의 그 고마움, 감사한 마음을 지금 점점 더 느끼고 있는데, 그래서 친구들 그런 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 저는 아들을 키우는 엄마다 보니까 저도 실은 잘 이거 몰랐어요. 그래서 그냥 전또 우리 아들 또 키우는 애들 나름인 것 같아요. 우리 아들 보면은 자상함도 많아요. 그래서 배려심도 많고. 근데 저는 엄마한테 감사한 마음이라 이런 생각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면 저도 그때 당그당그 나이에 저도 이거 몰랐기 때문에.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 성격 성장 과정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도 언젠가는 부모가 돼봐야 부모 마음 아는 거지. 부모 되기 전에 안다는 건 저는 좀 힘든 일 같아요. 근데 그럼 불구하고 이번에 제가 가기를 하게 되니까 대화도 많이 했었고 하기 전도 이야기만 했었고 지금 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많이 하고 있는데 보니까 실은 남자 아이들은 얘기는 안 하지만은 속 깊은 건 사실이에요. 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저는 솔직히 이번에 놀랐어요. 보통 우리는 엄마다 보니까 아들이 솔직히 겉면만 보이고 또 바쁜 일상 보니까 우린 대화도 하고 있지만 일 얘기하다 보니까 실은 개인적인 이런 감정할 때가 실은 많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저는 또 아들을 믿는 경향이 많아요. 아들이 뭐 한다면은 저는 의심한 적은 없어요. 무조건 네 생각 맞다 생각하고 네가 그 정도까지 판단할 때는 너도 생각하고 했었기 때문에 좀 믿는 좀 스타일이에요. 제 엄마로서. 근데 이번에 제가 처음 놀란 게가 이 같이 일을 하다 보니까 아들이 엄청 이성적이었어요. 저는 그 면에서 너무 놀랐어요. 저는 엄마가 보통 가정에 보면은 아버지 격도 있고 엄마 격인데 우리는 남편은 좀 과묵한 성격이다 보니까 애하고 소통은 그렇다 한 편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엄마 격을 하다 보니까 조금 감성적이지 않나 생각했었는데 역시 남자애는 달랐어요. 제가 이번에 보니까 진짜 너무 놀랐어요. 일처리라든가 뭐 판단하는 과정에서 애가 훨씬 이성적이었어요. 그래서 이 방에 놀랐었고 일하고 우리가 엄마의 개인적인 감정 이성적이다 보니까 이거 구분 너무 잘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일하면서 제가 몇번 혼난 적이 있었어요. 솔직히 웃는 얘기 하지만은 그러니까 혼났다기보다는 남들이 생각 혼났다 보기보다는 몇번 혼난 적이 있었는데 걔 말이 맞았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게아 이제는 진짜 내가 나이 먹어 가는구나. 이제는 진짜 네가 여물어 가는구나 이런 생각 저게 너무 감사했어요 아들한테
1: 그래요. 김밥 한 줄만으로도 든든하지만 함께 곁들이면 더잘 어울리는 그런 음식들이 있는데요. 메뉴를 정할 때 어떤 점들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셨습니까?
0: 이번에 우리 메뉴를 선택할 때 분명 우리 김밥집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어떻게 하면은 한줄 김밥 한줄 갖고 진짜 오늘 와서 식사하신 친구들한테 함께 식사의 영향을 제가 최대한 맞출 수 있을까 하는 이런 고민만 했었어요. 그래서 사람마다 취향이 다르다 보니까 저처럼 고기 안 좋아하는 분도 있었고 고기 좋아하는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다 맞춰야 하니까 제가 지금 메뉴가 지금 좀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밥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우리가 뭐 괜찮지 않습니까? 그 채소를 내가 다양하게 꾸석을 맞춰서 넣으면 괜찮았어요. 근데 저처럼 보통 고기를 안 드시는 분들을 위해서 좀 어떤 요리를 할수 있을까 생각을 하면서 생각한 게 우리가 뭐 참치라든가에 참치라든가
1: 참치.
0: 무슨 게맛살이라든가 이런 거 생각했었고 우리 집에 또 특색이 계란김밥이 있어요. 제가 지금 계란도 지금 토계란 쓰고 있어요. 제가 먹다 토계란 쓰고 있고 제가 기름도 백화에 가서 저번에 아들 백화에 가서 기름 6병 사오더라고요. 가서 행사하니까. 그래서 그 정도로 우리 식자재 잘하고 있는데 이래 맞추려 하니까 고기 안 드신 분들은 이제 말하고 참치라든가 게맛살이라든가 새우라든가 그리고 계란김밥도 우리 참 특색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걸 맞추되 제가 주재료 이걸로 맞추고 나머지 채소는 다 구색을 맞춰갖고 오색을 맞춰갖고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요즘 보면은 요즘 일상에 생활이 좋다 보니까 모든들이 살찐 분들이 많고 회식하는 분들도 많고 건강 관리하는 분들도 엄청 많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또 유행하고 있는 키토 김밥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밥을 안 넣는 김밥이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1: 탄수화물을 빼는
0: 탄수화물을
1: 거죠.
0: 빼는 거 실은 탄수화물 어느 정도는 좀 드시면 될 텐데.

0: 어떤 친구들은 다른 걸 탄수화물 보충하다 보니까
1: 네.
0: 밥을 거부한 분들 이번에 적지 않더라고요.
1: 네.
0: 그래서 요즘 젊은들이 맞춰서 저도 키토 김밥을 하고 있어요.
1: 키토
0: 예,
1: 김밥.
0: 그래서 키토 김밥을 하고 있는데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야채를 잘 드시지 못하더라고요.
1: 네.
0: 예, 그래서 키토 김밥에 야채 위주인데 거기다 제가 단백질을 꼭 넣습니다. 그래서 거기다 제가 장어라든가 예, 장어 김밥도 있어요. 키토 김밥에 제가 장어라든가 돈가스 마리 김밥이라든가 그리고 불고기하고
1: 네.
0: 여러 다양하게 단백질도 넣고 그 탄수화물은 안 드시니까
1: 네.
0: 비타민만 해서 거기다 넣고 이제 말고 있습니다.
1: 네. 그래요. 쌀이 없어도 이제 또 다른 메뉴로 조합을
0: 예,
1: 이뤄서
0: 단백질 보충을 해야 하니까.
1: 또 맛도 살리고 식감도 살리고
0: 맞습니다.
1: 하시는 거네요.
0: 예.
1: 그래요. 이제 방금 말씀하신 그 키토 김밥처럼 시대 변화와 손님들의 새로운 입맛을 반영한 메뉴가 있는가 하면 또 입살뱀새나
0: 맞습니다.
1: 감자뱀새 그리고 떡볶이처럼 우리에게 익숙한 그런 전통 음식도 기본으로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전통의 맛과 시대 변화 사이에서 어떤 균형을 중요하게 생각하십니까?
0: 요즘 지금 세대가 좀 빨리 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1: 네.
0: 우리가 전통도 전통 좋지만은
1: 네.
0: 요즘 젊은 친구들이 입맛에 맞춰야 하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전통 떡볶이는 기본을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또 전통을 거짓하니까
1: 네.
0: 전통 떡볶이 나가고 거기다 현대인들이 좋아하는 우리 짜장 떡볶이 있습니다.
1: 짜장
0: 예,
1: 떡볶이.
0: 짜장을 좀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면에 대한 요구도 우리가 소화가 잘 되고 몸에서 보다 좋은 그런 면을 좀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동면도 우리가 포장해서도 우리 그 맛을 즐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지금 그 매장이 있지 않습니까? 아직은 당분간 제가 아닙니다.
1: 배달.
0: 배달, 예, 그거는 전 아닙니다. 그래서 아시는 분들이 와서 가져가는 건 괜찮습니다. 예, 전화 예약하는 건 괜찮습니다.
1: 그래요. 이제 마지막으로 함께 일하고 있는 아들한테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어떤 말일지 궁금합니다.
0: 제가 지금 전하고 싶은 말은, 지금 젊은 친구들이 실은 우리 이상으로, 우리 기대 이상으로 실은 젊은 친구들이 훨씬 우리보다 훌륭합니다. 예, 그래서 제가 걔한테 부탁하는 게 아니고 저는 이번에 보니까 고마움이 더큰것 같아요, 아들한테. 그래서 제가 딱 굳이 아들한테 한마디 얘기하라면은 전 제가 지금 점점 나이 먹은 엄마를 이 시대에 뒤떨어지지 않게 날꼭 잡아주라고 한번 한마디 부탁하고 싶습니다, 우리 아들한테.
1: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으로 향하는 새 시대 새 장정의 길. 그 길은 밝고 빛납니다. 정치 이론 해독 프로그램 습금평

0: 국정 운영을 논함을 통해 습금평 추석의 국정 운영에 대해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계속해 습근평이 아시아 문명 대화 대회 개막식에서 한 기조 연설의 일부분을 학습하겠습니다. 문명의 미는 철학, 사회과학 등 대표적 저작과 문학, 음악, 영화와 드라마 등 문예 작품에서 집중적으로 구현됩니다. 오늘날 외국의 많은 우수한 문화 제품이 마지로 문명도 장기간 스스로 폐쇄한다면 반드시 쇠퇴하게 됩니다. 교류 및 상호 참조는 문명의 발성을 촉진하는 중요한 경로입니다. 그동안 중국은 여러 국가들과 함께 교육, 문화, 체육, 보건, 위생 등 분야에서 많은 협력 플랫폼을 구축해 협력 경로를 광범위하게 개척했습니다. 중국은 여러 국가들과 청소년, 민간단체, 지방, 매체 등 각 분야에서의 교류를 강화하고 두뇌 집단 간의 교류와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협력 모델을 혁신하며 재반 형식의 협력이 보다 깊게 보다 실제적으로 관철되도록 추진해 문명 간의 교류 및 상호 참조를 추진하기 위한 여건을 마련해 나가고자 합니다. 넷째, 시대의 발전과 더불어 혁신적으로 발전을 이뤄나가야 합니다. 문명이 영속적으로 발전하려면 세세손손으로 전승하고 수호해 나가야 할 뿐만 아니라 더욱이는 시대의 흐름에 발을 맞춰 낡은 것을 버리고 새 것을 내놓아야 합니다. 세계 문명사는 그 어떤 문명도 시대의 발전과 더불어 발전해야 하며 그 과정에 시대의 정수를 부단히 받아들여야 한다는 법칙을 제시해 줬습니다. 우리는 혁신으로 문명의 발전에 동력을 보태주고 문명 진보의 원천을 활성화해줘 시공간을 뛰어넘는 지속적인 매력을 지닌 문명의 성과를 꾸준히 창조해내야 합니다. 이상 오늘 부루를 마칩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우리의 노래 정다운 멜로디 매주 일가. 안녕하십니까? 매주 일가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김상군 작사 김문웅 작곡의 민들레 동산을 허미옥의 노래로 보내드립니다.

농사고금을 올린 명작, 재미와 흥미가 다시 책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지는 그날까지 독서 프로그램 명작을 만나다가 만남을 이어가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려서부터 들어왔던 명작, 하지만 완전히 독파하지 못한 명작, 그래서 만나보고 그 가치를 읽어내는 명작을 만나다의 진행을 맡은 김혜원입니다. 명작을 만나다가 선정을 한 여덟 번째 명작, 요한나 슈피리의 알프스 소녀 하이디입니다. 요한나 슈피리는 1877년부터 소설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본격적으로 작품을 쓰기 시작한 것은 그 이듬해인 1878년부터였습니다. 네, 그럼 아래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 계속해서 알프스 소녀 하이디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디는 다락방에서 큼직한 책을 가지고 나와서 할아버지 옆에서 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양치기 소년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할아버지는 말없이 듣고 있었습니다. 그러는 동안 아들은 아버지와 행복하게 살았던 옛집이 그리웠습니다. 그리고 상냥하고 인자하신 아버지를 속상하게 했다고 후회하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들은 아버지에게 용서를 필요하겠다고 마음먹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들을 본 아버지는 신발도 신지 않고 뛰어나왔습니다. 하이디는 책에서 눈을 떼고 할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러고는 다시 책을 읽었습니다. 아버지는 오랜만에 본 아들이 불쌍해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힘껏 끌어안았습니다. 그리고 하인들에게 말했습니다. 가장 좋은 옷을 가져와서 그것으로 갈아입히고

손가락에 반지도 끼워주어라. 발에는 가죽 신발을 신기고 가장 살찐 송아지를 잡아 내 아들이 돌아온 것을 축하하라. 내 아들이 돌아왔으니 무엇이 아깝겠느냐 라고 말했습니다. 하이디는 이야기를 다 읽고 나서 할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틀림없이 기뻐할 줄 알았던 할아버지가 아무 말 없이 가만히 있자 하이디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어때요? 내가 읽은 이야기 멋지죠? 그래, 멋진 이야기구나 하이디. 할아버지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날 밤, 할아버지는 하이디가 잠들어 있는 다락방으로 올라갔습니다. 할아버지는 한참 동안 잠들어 있는 하이디의 얼굴을 바라보다가 두 손을 마주잡고 고개를 숙이며 중얼거렸습니다. 아버지, 제주는 너무 큽니다. 그럼 함께 교회 가자. 하이디는 그 소리에 깜짝 놀라 잠에서 깼습니다. 하이디는 프랑크푸르트에서 입고 온 옷을 입고 서둘러 밖으로 나왔습니다. 어머, 할아버지, 그런 옷이 있었어요? 그 옷을 입으니까 너무 멋져요, 할아버지. 그 말에 할아버지도 슬그머니 미소를 지었습니다. 너도 예쁘구나, 하이디. 늦겠다, 어서 가자. 할아버지와 하이디가 손을 잡고 산길을 내려오자 종소리는 더욱 크게 울려 퍼지는 것 같았습니다. 산기슬게 이르니 그 소리는 하늘에서 울리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벌써 많은 사람들이 모여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하이디와 할아버지가 맨 뒷자리에 앉자 사람들은 옆에 앉은 사람

안녕하세요. 서인옥입니다. 네, 작은 긍정으로 인생이 크게 바뀐다는 말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자신의 인생은 자신의 생각으로 판단하고 자신이 선택하며 스스로를 통제하고 있다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수많은 고락의 경험에서 많은 것을 배웠고 이로써 분명한 판단 능력을 얻어서 후회 없는 선택을 했다고 즉, 스스로의 인생을 스스로 만들어냈다고 믿습니다. 네, 설마 이 모든 것이 뇌의 착각에 의한 판단이었고, 뇌의 착각에 의한 선택이었으며, 지금의 자신이 착각에 의해 만들어진 존재라고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판단 재료로 삼고 있는 정보나 선택을 강요하는 환경 그 모든 것이 착각에서 비롯했다면 어떨까요? 네, 예를 들어서 고등학교 때 나는 이과 계열에 적성이 맞지 않아라는 판단을 내려서 대학을 문과 계열로 가고 그 흐름으로 지금의 일을 하고 있다고 가정합시다. 그러나 내가 이과 계열이 적성에 맞지 않다고 판단한 이유를 따져보면 이와 같습니다. 고등학교 때 理과 계열 시험 점수가 반에서 꼴찌에 가까운 편으로 선생님과 부모에게 이과 계열이 적성에 맞지 않나 보군이라는 말을 들어서 언제부터인가 이과 계열 과목을 잘하지 못한다는 의식을 갖게 됐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잘하지 못하는 과목이 굳어지는 전형적인 패턴이라고 합니다. 네, 생각해보면 반의 학생은 겨우 40명 정도입니다. 우연히 理과 계열 과목을 잘하는 학생이 많은 환경이었을지도 모르고, 여판이었다면 등수가 올라갔을지도 모릅니다. 또 선생님이나 부모님에게 적성에 맞지 않는다는 제멋대로의 정보를 입력당하지 않았다면, 理과 계열 과목을 좋아하게 됐을지도 모릅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면, 理과 계열이 적성에 맞지 않다고 내린 판단은 과연 정확한 것일까요? 네, 잘못된 환경이나 정보에 의해서 자신에게는 무리라고 착각한 것은 아닐까요? 네, 노래 한곡 듣고 계속해서 얘기 나누겠습니다. 네, 오늘 들을 첫 곡입니다. 마복자 가수의 노래입니다. 산에 올라.

네, 저는요, 항상 전화번호를 외울 수 있다면 천재다라고 요즘은 말하고 싶습니다. 네, 휴대폰 번호도 11개나 뭐 12개의 숫자로 이루어져 있는 게 많고요. 네, 이 정도의 숫자를 암기할 수 있는 뇌를 가졌다면 엄청난 일을 성취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만약 10자릿수의 숫자를 외울 수 있다면 당신의 뇌는요,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뇌입니다. 바꿔 말하면 누구나 천재가 될수 있는 뇌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마다 뇌의 기능 자체에는 차이가 없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그 뇌를 어떻게 쓸까 하는 부분입니다. 즉, 뇌를 어떻게 착각하게 만들까? 뇌는 좋은 착각과 나쁜 착각을 하여 그대로 결과를 낼 뿐이므로 할수 있다고 착각할지, 할수 없다고 착각할지에 따라서 전혀 다른 인생이 기다립니다. 당신이 만약 지금 천재가 아니라면 지금까지 뇌를 잘못 써왔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네, 여러분에게 아이가 있다면요. 우리 애는 공부를 못해. 어째서 나쁜 점수만 받아오는 거야? 라는 말을 결코 해서는 안 됩니다. 아이의 뇌에 점점 나는 못해라는 정보가 입력되어서 스스로 나쁜 착각을 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아주 작은 부정적인 착각이 더욱 나쁜 착각을 낳아서 정말로 못하는 아이가 되어버릴 수도 있답니다. 네, 뇌의 구조는 어른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을 한탄하며 보내는 사람은 나는 능력이 없어, 큰 돈을 벌 리가 없잖아. 라는 부정적인 착각을 스스로 강화하여 못하는 자신을 만들어내곤 합니다. 정말로 누구나 천재가 될수 있는 뇌를 가지고 있는데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네, 출연아 가수의 노래 듣겠습니다. 이 노래 잊을 소냐.

네. 세상에는 100명이면 100명 똑같은 방향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면서 이쪽이 맞다고 말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비록 같은 장소에 있다 해도 같은 것을 본다 해도 그 해석은 사람에 따라서 전부 다릅니다. 누구나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관점으로 상황을 판단하고 이해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진실이란 그 정도의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세계는 이처럼 각자의 착각이 낳은 애매하고 모호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들이 생각대로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어떻게 착각할까? 네, 어떻게 세상을 만들어낼까와 같은 의미겠죠? 그렇다면 좋은 착각으로 좋은 세계를 창조하면 되는 것입니다. 네, 지금 내 모습은요, 내 자신입니다. 이것을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요. 네, 내가 지금까지 품어온 착각과 지금 하고 있는 착각의 결과가 우리가 보고 있는, 내가 보고 있는 세계인 것입니다. 세계가 착각의 묶음이라고 해도 좋을 정도죠. 아니, 그렇지 않아. 인생이 좀처럼 생각대로 되지 않는 것은 주위 사람들의 환경의 영향이 커 라는 반론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다른 사람은 당신 대신 볼 수도, 들을 수도, 냄새를 맡을 수도, 맛을 볼 수도, 만질 수도 없습니다. 네,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을 대신하여 생각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네, 계속해서 노래 한 곡 듣겠습니다. 최승화 가수의 우리 우리.

것들을 손에 넣는 일입니다. 네, 뇌의 특성, 버릇, 구조를 알면요. 네, 성공하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일을 잘한다, 돈을 잘 번다, 네, 인망을 얻는다라는 성공 외에 좋은 배우자를 얻어서 결코 뭐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한다조차도 착각으로 어떻게든 되기 때문입니다. 뇌가 일으키는 착각에 대해서 확실히 배우고 터득하면요, 당장이라도 자신의 능력을 더없이 크게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관념과 생각을 좋은 착각으로 바꾸면 당신의 인생을 이상적인 모양으로 다시 만들기도 쉽습니다. 네, 지금까지 들은 이야기를 여러분 믿든 믿지 않든 실천하든 그렇지 않든 강요할 생각은 없습니다. 제가 말하는 것도 말하자면 뇌의 착각이니까요. 네, 다만

지금 자신에게 부족한 것이 있다는 자각이 들고 이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생각이 있다면 하나의 방법론으로 권하고 싶은 것이 착각의 법칙입니다. 왜 착각에 대해서 깊이 이해할 수 있다면 무의식에 자라고 있는 나쁜 착각을 알아채고 지금부터 좋은 착각으로 바꾸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계속해서 노래 듣겠습니다. 한서로 가수의 노래입니다. 우리네 장백산.

네, 무엇을 해도 허점투성이인 하루. 그런 하루하루가 모여서 구멍이 듬성듬성 나 있는 허술한 인생을 살고 있는 나. 나는 꼼꼼하기보다는요, 허술한 채 오늘을 살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 게더 맞는 것 같습니다. 아마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더 많으실 겁니다. 치열하게, 악착같이,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살아야 한다지만 꼭 그게 정답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요. 네, 누구에게나 허술한 부분은 분명 존재합니다. 그 허술한 부분에서 운 좋게 인생의 금광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그 허술함 속에서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샘솟기도 하고 명곡이나 명작이 탄생하기도 합니다. 그러니 누군가 허술한 채 지내더라도 손가락질하거나 우습게 보지 마십시오. 네, 지금 이 얘기를 듣고 있는 여러분도 어딘가 하나쯤 빈틈이 있을 것입니다. 안경이 반쯤 흘러내린 채 글을 읽고 있거나 빨래거리나 설거지거리를 미뤄두고 있거나 약속 시간을 잊은 채 집에서 나른하게 쉬고 있거나 해야 할 일을 미루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0: 晚上10点半，少年不要浪费你的青春，走起去放个养生机吧。
1: 每一秒都澎湃 FM 91.4 延吉综合广播。

0: 11点半，别为离别落泪，要为拥有欢呼。即将过去的这一天，慢走不送。
1: 每一秒都澎湃 ，FM 91.4，延吉送。

0: 此凌晨一点半，如果你还没睡，那你真的很拼哦！长期晚睡，身体会抗议。
1: 每一秒都澎湃 ，FM 91.4，延吉。

0: 有风，什么规矩我都懒得懂。从小到大没事。
1: FM 91.4，延吉综合广播。
2: 喂喂喂，快来听歌呀！他们说。

0: 现在是凌晨4:30，比闹钟还烦人的是你旁边的那位呼噜声。
1: 每一秒都澎湃 ，FM 91.4，延吉综合广播。

0: 为了比别人多吃两包辣条，起床吧，巨人！
1: 每一秒都澎湃 ，FM 91.4，延吉综合广播。